숨었던 문경세제. 급제의 기쁜 소식을 듣길 바란다는 뜻의 문희경사 문경. 오늘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문경의 곳곳을 다녀보겠습니다. 세제 아래 첫 동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0: 백두에서 지리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백두대간. 그 깊은 곳에 허리를 가르며 이어지는 문경새재길. 영남과 한양을 이어주던 큰 길이었습니다.
1: 우리 문경이라는 지명에는 들을 문자와 경사경자를 쓰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어서 옛날에 영남 지방에서 가고 보러 가는 선비님들의 가장 선호하던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선비만 다닌 거 아니라 영남의 쇠고기나 궁중진상품 모든 영남의 산부들도 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충주 남한강 백길 따라서 한강 나루터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짧은 고갯길이었습니다.
0: 삼국시대부터 열린 것으로 알려진 세제의 고갯길. 영남과 충청도, 나아가 한양까지 이어주던 영남대로의 중심이었지요. 물산이 모이고 사람들이 넘나들던 문경세제. 그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옛길 박물관입니다. 그 옛날 좁은 산길을 넘나들었던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잘 아시죠?
1: 우리 문경새재는 과거길로 유명한데요. 이 과거길 하면은 선비님들, 그 선비님들 메고 다니던 괴나리 보침석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작게 모든 물품들을 미니어처처럼 작게 만들었습니다.
0: 선비들이 보침 속에 넣어 다녔던 서책들인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책, 좁쌀책입니다.
1: 선비님들은 길 가면서도 등짐 안에, 괴나리 보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일이 내려서 풀고 꺼내야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길 가면서도 공부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소매 속에 도포자락 안에 넣어서 수시로 길 가면서도 꺼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매 숫자에 보배진자를 써서 소매 속에 들어가는 보배라는 수신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책자를 했고요.
0: 옛 지도들입니다. 조선판 내비게이션이었을까요? 세제에는 큰 관문이 3개 있습니다. 제1관문은 주흘관. 세제 입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문입니다. 관문이자 방어시설이었지요.
1: 이 성벽의 1관문은 1708년도 숙종조에 쌓는 성인데 이 성벽 돌에 보면은 이렇게 각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강희, 신축, 개축, 별장, 이인성, 도석수, 송성원, 이영우, 강두정 이렇게 별장 이름과 도석수의 이름이 짱 박혀 있는 거는 옛날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실명제로 책임을 지고 잘 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공사 실명제의 각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0: 제1관문을 지나 다음 관문까지는 약 3km.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선비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고 보부상들은 삶의 무게를 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세제 제2관문 조곡관인데요. 나는 새도 넘기 어려웠다는 세제. 조곡관은 새들의 골짜기를 지키는 관문입니다. 최근 들어 문경새재를 더 널리 알린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세트장입니다. 수많은 사극과 영화가 탄생한 곳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1: 개구리!
2: 뒷다리!
1: 개구리!
2: 뒷다리!
1: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1: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0: 산 좋고 물 좋은 문경. 아주 특별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빨간 이 열매. 네, 바로 오미자입니다.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열매 한 알에 다섯 가지 맛을 품었다는 오미자.
1: 문경 오미자.
0: 문경 오미자.
1: 와.
0: 더 알아볼까요? 오미자 테마공원을 찾았습니다. 재배와 수확, 그리고 활용법까지 오미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1: 문경 오미자만의 특징이 이렇게 있네요. 전국 최대의 오미자 재배지가 바로 문경입니다. 그리고 250m 이상의 준고농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맛이나 색상이나 향기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요, 오미자를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킨 게 바로 문경이래요. 그렇구나.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씨가 같은 옷이어서가 아닐까요?
0: 오미자는 그 독특한 덕분에 음료로도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높은 산, 높은 고개, 깨끗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문경. 이 문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새콤달콤 다섯 가지 맛을 낸다는 오미자인데요. 그 오미자가 더 깊은 맛을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문경의 맛일지 함께 가보시죠. 우와, 우물이다.
0: 그런데 우와, 마을 입구에서 아주 특별한 샘을 만났습니다.
1: 아, 봉생마을 봉황샘 소원쉼터. 5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목을 축였던 우물과 향나무가 400년이나 됐어요.
0: 오래된 우물.
1: 아,
0: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 근데 마르지 않았어요. 500년 동안에 물이 안 말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 석간수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대요.
0: 두레박질도 해봤는데요. 처음 해보는 두레박질,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와,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500년 된 우물에서 물이 있고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와.
0: 우물 구경을 마치고 찾은 어느 음식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항아리일까요? 항아리 안 잘 익은 된장이 그득합니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 아, 안녕하세요.
1: 아니, 장독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3: 아, 예, 그러네요.
1: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고추장이에요?
3: 아니요.
1: 그건 아니에요?
3: 이제 여기 큰 항아리나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된장하고 간장이 들어있고요.
1: 네.
3: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그거보다 작은 항아리에는 고추장이 들어있고.
1: 아, 그렇구나.
3: 네.
1: 그럼 일반 고추장하고 네. 오미자 고추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3: 오미자 청이 들어가서.
1: 네네.
3: 이제 고추장이 좀 달달하고,
1: 오,
3: 네,
1: 그렇구나.
3: 청이 들어가니까 달달하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오미자의 그 건강한 그
1: 맛과 더불어서 건강까지,
3: 네, 그렇죠,
1: 그렇군요.
3: 네.
0: 이 집의 특미 바로 오미자 고추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자 고추장 어떻게 담그는 걸까요?
1: 이게
3: 오미자청.
1: 문경의 그 유명한 오미자청.
3: 네, 맞습니다.
1: 그거는
3: 네, 네.
1: 너무 예쁩니다.
3: 재료가 많지는 않죠.
1: 아유,
3: 네, 네. 네. 다섯 가지만 들어가.
1: 중요한 건
3: 네.
1: 이걸 어떤 비율로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3: 그렇죠.
1: 노하우죠.
3: 네, 네, 네.
0: 그 비법을 잠깐 엿보기로 했는데요. 난생 처음 고추장 담그기에 도전합니다.
3: 그다음에 자 이제 저어 보시겠어요?
4: 네, 네. 이걸로.
3: 네, 네. 이제 고춧가루, 메주가루가
4: 잘 섞.
3: 예, 잘 섞이도록 저어 주시고 그다음에 소금이 다 녹아야 돼.
4: 아, 그렇구나.
3: 네,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젓는 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문경의 대표 농산물 오미자입니다.
4: 네.
3: 자, 이제 오미자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4: 아... 네.
3: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네. 훨씬 젓는 게 쉽죠?
4: 맞아요.
3: 예. 네. 아무리 오미자청이 좋아도, 맛있고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0: 오미자청을 적당히 넣은 다음, 젓고 또 저어서 고추장을 완성했습니다.
3: 네.
1: 우와. 고추장 맛이에요.
3: 그렇죠.
1: 아직은 네. 아직 네. 맛이 안,
3: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
3: 네.
1: 네 생각보다.
3: 네네. 네, 네.
1: 오미자가 저는 확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오미자는 요 싹 뭔가 삭히는 거에 주력을 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숙성도 빨리 시켜주고 오미자가 네. 고추장에 또 깊은 맛을 나게 또 해드려요.
1: 네. 네 어, 근데 되게 부드럽다.
3: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짜잔!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고추장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다 해주셨지만 문경이 자랑하는 오미자청이 들어있는 오미자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3: 오미자
0: 오미자를 활용한 또 다른 문경의 별미가 있는데요. 바로 오미자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문경 약돌 돼지고기에 오미자 청을 넣고 잘 주무른 다음 센 불로 구워냅니다.
3: 오미자가 약재잖아요.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데 건강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고 또 오미자가 들어가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첫째. 예, 그리고, 소화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예, 그래서, 우리 고추장의 비결이라고 하면 오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이 탱글함 느껴지시죠? 이 집의 또 하나의 별미. 바로 묵사발입니다. 여기에도 오미자 청이 들어갑니다. 얼핏 국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아주 잘 된 밥. 그런데 밥 색깔이 좀 다르죠. 바로 조밥입니다. 찰떡궁합 짝이 있습니다.
3: 조밥이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귀하니까 여기는 산간지방이라 논농사가 잘 안 돼요. 논농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는 그냥 비탈진 산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밥을 늘리기 위해서 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예, 없던 시절이라서. 이게 다 없던 시절에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밥이 이쪽에 묵사발에 조밥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1: 와, 지금 제 앞에 진짜 한 상이 그림처럼 차려졌는데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 아, 네.
1: 예, 이게 지금 묵 아닌가요?
3: 네, 맞아요. 도토리 묵에다가 네. 이제 육수를 부어서
1: 네.
3: 조밥을 말아 먹는.
1: 네. 아, 그래서 묵조밥이에요?
3: 네, 맞습니다.
1: 아, 난 묵조밥이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네, 네. 짜잔 보면 아. 조가 네. 들어있네요. 이렇게 네. 예쁘게 네. 말아볼게요.
3: 네.
1: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
3: 네. 옛날에 이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 묵사발은 사연이 있는 묵이에요. 묵사발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가 팔남매거든요. 사남 사녀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희가 가난한 시골집이에요. 네. 농사도 많지 않고 아버지가 월급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우리 팔남매를 공부를 다 못 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이 묵사발 이 묵장사를 하셨었어요.
1: 그렇구나.
3: 네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추억의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5: 그러시겠네. 네.
0: 도토리 묵사발과 조밥, 그 맛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6: 묵 자체에 간이 없잖아요.
3: 그렇죠.
6: 식감만 있는데 식감도 쫀득하지만 이 육수가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네요. 근데 그게 역시 과하지도 않고 이게 그 문경의 네,
3: 유명한
6: 무슨 돼지라고요?
3: 약돌돼지.
6: 약돌돼지.
3: 오무자 고추장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오미자청이 들어갔어요.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6: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3: 네네.
6: 엄청 부드럽고요. 돼지 그 잡내 같은 모든 거가 안 오미자가 딱 잡아버려서 뭐 아예 없는데요. 아마도 네. 문경이 이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줬기에 여기에 터를 잡고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3: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6: 저희가 그 대를 이은 건강한 맛으로 덕분에 이렇게 문경에 와서 행복한 그 맛의 느낌을 깊이를 느끼고 갑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여러분, 문경이 산세가 만들어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밥상 맛있게 드셔보시죠.
0: 산에 산을 더하여 그 산줄기 끝간데 없는 문경. 바람마저 숨을 고르는 곳. 문경에는 삼국시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산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모산성입니다.
7: 이 고모산성은 신라 5세기 때부터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북진 정책을 위해서 하나의 산성을 또 만들었던 이유도 되고요.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건이 통일하기까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굉장히 큰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여기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가 통과를 하면서 바로 조선이 함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0: 참 무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한때 치열한 전장이었던 산성. 역사는 이끼 짙은 성돌 아래 묻혔지만 그때 그 풍광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갯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고갯길에 비유하곤 할까요? 굽이굽이 험한 길 가다 보면 잠시 다리 쉼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했지요.
7: 이 나무는 구한말 때 웅강 이강년 대장님과 일본군이 접전을 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웅강 이강년 대장이 신출귀몰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불을 질러요. 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데 그 당시 탄자국이 여기 좀 있습니다. 나무가.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나무가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의 이 길목을 지켜주는 성황나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0: 참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어디 나무뿐일까요? 사람들 역시 간절한 기원을 품고 끈질기게 살아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예, 철길입니다. 문경의 철길, 석

0: 석탄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문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산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 오시면 석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데요.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시죠. 들어서자마자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당시 광부들을 보자 울컥해졌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 그 남편 되는 광부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이죠. 그분의 그 신발을 꼭 방문 쪽으로 집 안쪽으로 향해서 돌려놓는답니다. 그야말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엄마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전다 아빠가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도 무사히가 절로 생각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예.
0: 여느 박물관과 달리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산업 역군이라고 칭찬했던 광부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막장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더 밀려날 곳 없었던 이들, 그들의 옛 모습이 짠하기만 했습니다.
2: 사실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은 분이 없으셔서 더 마음이 아프고, 이 좁은 축전차에 타시는 칸이 성인이 발을 넣기도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이보다도 더 비좁은 공간으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고 내가 오늘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근무하셨을 걸 생각하니 저 표정이 너무 많이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0: 그래도 이분들이 있어 가난했던 우리들의 겨울이 그나마 따뜻했겠지요. 실제 갱도였던 곳. 지금은 석탄 문화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갱도한 광부들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 자, 그럼 제가 힘차게 오늘도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무사히 라고 외쳐주시면 우리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2: 네.
3: 자,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사히 그럼 우리 여차가 출발합니다.
0: 이렇게 영상 체험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꽤 실감이 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 갱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직접 굴을 뚫고 지지대를 설치하며 탄맥을 따라가야 했던 광부들. 열악했던 작업 환경, 사고의 공포,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4: 자, 우리 새내기 광부님들 발표하실 준비되셨나요?
2: 네.
4: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베테랑 광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발파하고 외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발파 장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2: 네.
4: 아셨죠?
2: 네.
4: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파!
2: 아우.
4: 아, 하루 둘 다니고 왜 이렇게 놀래?
2: 이야, 이쁘다. 살아나왔다는 그 살아나왔다는 안도감? 이 빛을 보는 순간 나 오늘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이 평온함.
0: 길지 않았던 갱도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순간 정말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광부분들의 사택을 전시한 곳이구나. 우와. 제일 중요한 게 목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일반 대중탕은 가면 되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비누로도 잘 씻겨지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이발도 하시고 여기 사택 목욕탕도 있고.
5: 갱도 밖의 광부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0: 목욕탕.
5: 때가 되면 이발도 하고 어린아들 손잡고 대중탕도 갔겠지요.
0: 점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파전에 탁주 한 잔. 대포집. 맞다, 대포집.
5: 어쩌면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동료들과 무용담을 나누며 한잔하던 시간이요.
0: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서 안주는 꼭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맞아요. 우리도 먼지 있을 땐. 문경에 와서 실제 갱도도 들어가 보고 또 이렇게 광부들의 사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이 전쟁터였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주는 전우였고요. 문경의 아름다움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광만이 아니고 그 세월이 쌓여간 시간들 속에서 아픔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깊이 있는 문경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0: 산 높고 골 깊은 문경. 그래도 골짜기골짜기 그 어디쯤에는 곡식 심을 땅도 있었답니다. 길을 가다가 밭갈이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난생 처음 보는 농기구였습니다.
1: 저 이런 거 어르신 처음 봐요.
2: 아, 그래요?
1: 네. 우와.
2: 수동쟁기.
1: 수동쟁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가 하는 그런 거를 그렇지. 축소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2: 소가 하던 거를 네. 사람이 그냥 직접 하고
1: 작게,
2: 있는 거예요.
1: 작게. 네. 똑바로 가기가 어렵겠죠? 자, 가볼게요. 냥, 냥, 냥, 냥, 냥. 우와, 우와.
2: 와, 힘들어요?
1: 어, 안 가요.
2: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겠지.
1: 어머나, 이게 보기랑 다르네.
0: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숙달된 조교님과의 실력 차이겠지요.
1: 이제 문경은 워낙 공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모든 맛이 있을 것 같아요.
2: 힘들어요. 사실은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2: 네. 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그러시구나.
2: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1: 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2: 예.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1: 그렇죠. 적응하는 게. 맞아요.
2: 가을철에 오세요.
1: 네, 한 번 더 올게요.
2: 가을철에 예. 오시면 내가 참깨 농사 지어가지고 네. 참기름 짜가지고 고소한 한 병 드릴게요.
1: 제가 한번 그날은 제대로 한번 노동을 하겠습니다.
2: 그때 꼭 오세요.
1: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2: 보고서요.
1: 네.
0: 와. 또다시 나선 문경길. 산바람을 타고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1: 우와,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1: 이곳이 여기 오면은 건강해진다는 그곳인가요?
3: 예.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 삼이요?
3: 예.
1: 산삼?
3: 예.
1: 우와, 이게 지금 산삼인가요?
3: 예, 그렇습니다.
1: 우와,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산에다 키우는 거잖아요.
3: 예, 그렇습니다.
1: 어느 산이요?
3: 요 뒤에.
1: 요 뒤에 산?
3: 예.
1: 그럼 아버님이 다 이렇게 여기저기다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비닐리에?
3: 예. 예.
1: 아, 이게 그러면 얼마나 키우면 이 정도 커요?
3: 10년, 8년.
1: 10년이요?
3: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만지셨겠네요?
3: 10년 동안 네. 낙엽을 긁어냈다가 에휴. 또 겨울에는 낙엽을
1: 덮었다가
3: 봄에는 낙엽을 또 끌어내리고
1: 그래서 그 10년을 온전히 건강하게 지킨 친구들을 예. 지금 이렇게 만난 예. 건데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3: 예, 한번 보입시다.
1: 네. 야
3: 이렇게
1: 산삼이구나.
3: 이렇게 큰데
1: 네.
3: 얘 한번 잡아보세요.
1: 네.
3: 얘가 내두야.
1: 내 머리.
3: 내두.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길어져요.
1: 아, 내두가. 이게.
3: 예, 예. 예. 길어지고.
1: 네.
3: 여기 이제 미삼이. 네. 이제 더 쭉 더 퍼지죠.
1: 예, 밟고. 이 친구는 얼마나 됐어요?
3: 10년.
1: 얘가 10년이에요?
3: 예.
0: 딱 10년째입니다. 40년 직업 군인 생활을 은퇴하자마자 자연의 몸을 맡긴 이성호 씨. 오직 혼자의 힘으로 산양삼과 다양한 약초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3: 되게.
0: 이곳이 그의 땀과 눈물이 배인 곳입니다.
3: 요게 제피.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가루. 제피. 이게 토종 곰치. 예. 토종 곰치입니다. 곰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게 까맣게 씨앗이 맺힙니다. 이게 산마늘입니다. 산마늘. 요 산마늘은 장아찌로 해서 먹잖아요. 얘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5만 5천 평. 5만 5천 평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예산에 있는 거 나 혼자 심었어요. 혼자. 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다.
0: 처음엔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배 기술도 잘 몰랐고 또 나쁜 이들의 꾀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3: 3, 4년 차. 요게 3, 4년 차입니다. 요게 3, 4년 차. 여기는 8년, 4개. 내 엽이 있다. 예. 여기 3개짜리는 6년, 7년. 3개짜리는. 잎사귀가 3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4줄이죠. 5줄도 있어요. 그 5줄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0: 생존율이 50% 이하라는 산양삼. 이성호 씨는 부엽토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토양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이처럼 건강한 산양삼을 길러낼 수 있었지요.
1: 와, 그렇구나. 그렇죠.
0: 그 더 큰 꿈이 있습니다.
3: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했냐면 네. 제가 도시농어, 치우농어, 살림치우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산나물 정원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아 여기 오면
1: 직접
3: 산양삼 있다 아. 그것도 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아. 여기는 곰치야 근데 이 곰치는 독초가 있어 그다음에 독초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취나물 네. 엄나무 네. 뭐 그다음에 두루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1: 말 그대로 저사는 우리 아버님의 보물창고네요.
3: 네 예, 그렇습니다. 보물창고죠.
0: 뜻하지 않게 네, 귀한 선물을 네, 받았습니다.
3: 시선대 손으로 이렇게.
1: 제가?
3: 이제 잠깐 일어서.
1: 일어나서? 응. 네.
3: 자, 내가 뿌려드릴게요. 씻어실 때.
1: 이걸요? 네. 여기 위에서요?
0: 산양삼 한 뿌리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3: 아작아작.
4: 냄새 나죠?
1: 줄기에서부터. 근데, 우와, 삼 향기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10년을 이 아이를 지키셨는데 저는 한순간에 이걸 10년을 삼킨다는 게 정말 죄스럽네요.
3: 자연을 삼키는 거예요, 자연.
1: 아니, 어찌 이렇게 흙에서 예. 이런 향을 뿌면서 예, 10년을 그렇습니다. 버틸까요?
0: 예. 정직한 산, 정직한 땅. 거기에 보태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이런 문경

0: 의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산 높고 골 깊으면 물 맑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이 맑은 물빛 그야말로 감탄입니다. 문경의 가장 큰 물줄기는 영강인데요. 수많은 산골짜기에서 시작이 돼서 흐르고 흘러 상주에서 낙동강과 만나는데요. 영강 역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품어왔습니다.
1: 겁나게 아시네.
2: 와, 옆에는 강이 흐르고 야, 여기 철교도 있고. 어? 이게 무슨 뭐지? 어?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이고 네.
2: 네. 아이고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3: 아이고. 여기까지.
2: 네. 예, 반갑습니다.
3: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2: 안녕하세요. 이건 이 친구들이 뭐예요?
3: 아, 얘들 오미자.
2: 얘가 오미자예요?
3: 네네.
2: 아, 이거 오미자.
3: 네, 이제 16살 조그만
2: 애기. 아, 저희는 네. 빨개진 오미자만 보다가 요만했던 오미자는 전 처음이네요.
3: 오미자. 예, 요 달렸죠?
0: 마당을 가득 메운 나무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3: 요거 체리. 어. 체리 달렸고.
2: 체리.
3: 네, 체리 나무.
2: 달이에요. 이게요?
3: 네.
2: 어머나.
3: 달에.
2: 아니, 뭐든지 쪼매내갖고.
3: 달에 농풀이, 진짜.
2: 다 요만해가지고. 이거 봐요, 달에. 예쁘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달에.
0: 제가 찾은 곳은 진남교반이라는 곳인데요. 경치 좋기로 문경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2: 위치가요? 네.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앞에는 산이고. 네. 물이고.
3: 그리고 이제 요 고개를 넘으면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2: 성황당.
3: 네, 그렇게 넘어가면 학교를 빨리 가요. 그러면 그리 가면 이제 보면은 시원하고 봄가을에는 좋죠. 산딸기 따먹고 뭐 이렇게 모루 따먹고.
2: 그렇게 추억이 다녔어. 그냥 고스란히 예, 진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3: 아, 진짜 예, 그 추억이 전부 다. 저기 또 강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2: 네.
3: 지금 물이 없으니까 바위가 이만큼 드러났더라고요.
2: 그러네.
3: 그 바위에서 제가 어릴 때 그냥
2: 수영,
3: 예, 수영하고 하고. 놀고 뭐 골뱅이 잡아서 그 속에 넣고 그러던 바위도 드러나 있고.
2: 그렇구나.
3: 진짜 저기 여기는 제가
2: 천국이네요. 천국. 그죠? 아,
3: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서 추억이 진짜 많은 곳이고.
2: 이거 진짜 위치가 어머니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
0: 경치 좋은 곳에 앉은 김영희 사장님의 식당. 민물고기 전문집인데요.
4: 요 놈인가?
0: 맑은 영강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녀석들입니다.
4: 자,
0: 메기, 피라미드 등 여러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일 참인데요. 딱 60년 전인 1966년 친정어머니께서 매운탕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3: 우리 엄마는 참 이뻐요. 저 사진도 있지만 이쁘고 똑똑해요. 그래 요만큼 가르쳐줬는데 우리 엄마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매운탕을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 끓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0: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솜씨로 끓이는 매운탕입니다. 사장님께서 이처럼 한 길만 걸어온 또 하나의 이유. 이곳이 탯줄 묻은 곳이기 때문이죠.
3: 저 바위가 저기 보이는 바위. 저 바위 위에가 이렇게 이만큼이 파져 있어요. 거기다가 고무신으로 물 퍼서 넣고 놀던 바위예요. 저 바위가 제 바위.
0: 추억과 기억을 품고 사는 사장님.

0: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사장님은 시인입니다.
1: 아득한 산마루 위 숨길 트는 바람들이 푸른 하늘 받쳐이고 풍경하러 앉아있다. 교반의 그 절경으로 돌도 닮아 경석이나 진남교.
2: 제가 진남교 저 다리 위에서 많이 이렇게 시를 많이 썼고요. 여기는 진짜 산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없어요. 집도 몇 채 없고 정말 너무 외로운 곳이었어요. 차만 삼분국도로 비포장도로 차만 다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만 진짜 이렇게 하늘만 보이고 산이 동그랗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진남교라고 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0: 사장님이 선보이는 또 다른 별미 잘 아시죠? 바로 도리뱅뱅입니다.
2: 와, 문경에 와서요 이거 저거 다니니까 좋은 풍광에 진짜 배가 금세 고파지는데 맛있는 냄새가 천리에서도 나는 것처럼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 친구는 도리뱅뱅?
3: 네네.
2: 아, 예. 이건 돌려서 놓으니까 도리뱅뱅이라 하는데 네. 이것도 이 강에서 잡은 고기를 좀 작은 사이즈.
3: 그냥 잡어예요?
2: 네네. 아. 피리, 뭐 딩미리, 모래무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작은 사이즈. 이제 뼈까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3: 아, 뼈까지 다 먹는 거예요?
2: 네. 꼬리부터. 네. 머리부터. 마음대로.
3: 네.
2: 예. 어떤가. 바삭하면서
3: 맛있다.
2: 통닭보다 맛있죠.
3: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근데 고추장의 그 깊은 맛이 이게 휙 날아가는 맛이 아니라 깊은 맛이 정점을 한번 찍어주니까 바삭함하고 잘 맞네요.
2: 얘는 모래무지 또 뭐 꾸구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살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3: 이 육수에 뭐가 있는데요? 아, 뭐가 있어? 그냥 육수가 아닌데.
2: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3: 아, 그건 절대 안 여쭤볼 네, 건데 네, 네. 그냥 육수가 아니네. 네. 아, 묵직하게 시원하다.
2: 비법은 뭐 없어요. 다. 그냥 정성들여서 끓이고 엄마가 했던 그 고추장, 그 고추장으로
3: 기본이.
2: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육수 가지고 네. 정성껏 끓이면
3: 그렇구나.
2: 네, 그게 비법이지.
3: 정말 진짜 요 바로 뒤에 영광이 내어준 이 매운탕 한 그릇과 이 도리뱅뱅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장이 맛있지 않으면 이 음식 맛이 뱅뱅 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음식에 대한 정성이다 보니 이 정성은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쁨으로 만나게 되네요. 문경여행은 구석구석 찾아보는 보물찾기 같은 맛도 있지만 그 끝에서 이 포만감으로 혀가 너무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나니까 참 좋다라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여행길인 것 같습니다.
0: 든든한 배를 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2: 와, 초록이 초록한다. 어쩜 이렇게 진한색 초록이지? 너무 예쁘다. 너무 맑고 깨끗한 산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4: 기산영수별관곤 소부허유노루 적벽강주야워르 소자첨도노르고 태산 서은이도 놀았고 시상 오륙 촌나토연 명의가 돌았으니
0: 숨이 턱에 차오를 쯤 도착한 곳 복명산 출렁다리인데요.
2: 이 밑에가
0: 아찔하고도 어머나. 아찔했습니다.
2: 어머나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우와 나를 바람이 밀어. 우와
0: 다리 위에 서니 이 출렁다리의 주인공은 경치와 바람이었습니다.
2: 깊은 산, 높은 고개, 그리고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고 머무는 순간마다 감동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문경을 담고 있었고요. 문경이 품은 많은 이야기 속에 시간이 지나간 흔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0: 진도아리랑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문경세제. 그래서 더 친숙한 문경,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높았으며 깊었고 무엇보다 포근했습니다.
2: 급제 기쁜 마음을 듣고 싶다. 기쁜 소식인데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그리고 높은 고개,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면서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씨와 같은 옷이어서 가니까요. 죄송합니다. 고추장 맛이에요.
5: 그쵸?
2: 놀러 오세요, 엄지척. 자, 문경으로!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0: 갑니다. 대산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막은 성주인군 성현욱 뱃속 질궁부가 나이게로 비가 늦 배를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 일곱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마리로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어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라 하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 원련정기로 삼겹 쌌더니 걸음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떨는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춧잎에다 꼭꼭 싸서 챙너로 챙챙 돌며 의주석상 계수나무 매워 공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로

0: 자리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탄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이 몸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0: 예, 제대로!
1: 허벅고소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던도 하고 대왕 목재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는

0: 내가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경고 꼴담 궁대로는 간 내 들이 어디 멀어 차례 멀어 놔야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계로 내.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진짜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으면 뭐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으면 그만이.
2: 해왔으면 갔소.
0: 아, 왜 그러시오?
3: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여,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 애자, 말자, 영자, 금화.

0: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 비요.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요?
1: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1: 그러니까 취미로 부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리요 심심파적으로다. 아이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2: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께나 난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어그만그리야.
2: 3번.
1: 자 스탠바이. 자 VTR 스타트. 큐.

0: 네, 열심히 해주셨지만 안 됐습니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럼 다음 출연장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1: 이보시오, 우울증한 놈의 이름 놔두고 도매금으로 할머니라고 넘겨치지 마시오. 나는 이금화요.
2: 네, 죄송합니다, 이금화 할머니.
1: 어허, 이금화 할머니가 아니라 이금화시다, 이런 말이어요.
3: 물건인데 저 할머니, 얘기 좀 더 끌라고 그래.
0: 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거의 문제겠지요.
4: 방송국 뭐 지가 잘나서 출연 교섭을 받았나? 넌 속도 좋다. 차 선생하고 한바탕 싸웠다면서 웃고만 있어?
5: 힘으론 못 당하겠더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오는데 어떡하니?
4: 집어삼키려는 거야, 폭리방을. 차진방이가.
5: 집어삼키다니?
4: 이해봐.
5: 집어삼키는 김에 나까지 함께 삼켜져버렸으면 좋겠다.
4: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0: 언니, 왜 그런 비싼 데를 모았어?
1: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흉해서 내가 주워 모았어.
0: 불싼 데를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 같아. 동강동강 난 게. 골동품은 한장한 시대인데 이런 불상들은 돈으로 따질 시대가 아직 안 됐나 보지?
1: 처음 장사 시작할 땐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이런 불구상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위안이 돼. 이렇게 보기 흉하고 흉측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0: 풍류방 원장이신 차진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풍류방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이 풍류방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국악하면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국악, 쉬운 국악, 누구나 할 수 있는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만든 곳이 풍류방입니다.

0: 엄마한테 내 얘기 했니?
1: 뭐래?
2: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엄마도.
1: 좋은 소리 못 들었겠구나.
2: 언니 집 나가고 한 번도 언니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1: 그럼 너는 왜 집을 나와서 살아? 엄만 너만은 끔찍히 위해줬잖니.
2: 가야금이 싫어서.
1: 무슨 소리야 그게?
2: 난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1: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예술가 대접도 해주고. 내가 집 나온 거는 창덕이 오빠 때문만 아니야. 기생집 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학교에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2: 형은 그런 거 안 따졌어?
1: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2: 그랬더니?
1: 그랬더니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더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2: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분.
1: 좋은 사람은 일찍 죽나 보지.
3: 아유, 할머니 축하드려요.
4: 아유. 아이, 그런데 이거에 왜 이러는 거예요?
3: 왜요, 할머니?
4: 나 요거 매일 나와도 되겠어.
3: 네?
4: 아, 요렇게 텔레비도 주고 한바탕 질펀하게 놓은 게 좋구만 그랴.
3: 할머니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4: 예, 수고해요.
5: 아이고, 아이고.

0: 무거운 거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1: 자꾸시 여기까지 들어와야 말이지.
0: 아우 너무 무겁네.
2: 아이고 이 장사고 뭐고 이거 더워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3: 그러다 은대 동거 하려고요.
2: 아이고 뭐 이거 뭐 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사는 거죠 뭐.
4: 할머니가 테레비가 꺼요.
2: 에? 아 테레비? 아니 무슨 소리야? 에?
4: 할머니가 테레비가 꺼나고요 테레비.
0: 아유 무겁겠네요.
5: 아이고 테레비예요. 예.
0: 아우 이거 꽤 무겁네.
5: 아우 좀 됐다. 아우 아니 어머니. 아 이게 웬 거예요 어머니? 예.
2: 아유 이제 오세요.

0: 거예요? 세번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1: 상 탔다.
0: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언니?
1: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0: 예?
1: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약인데 괜찮겠소?
2: 네, 네 해보세요.
1: 예. 저거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 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끊겼는데 나 이죽사 살아 있을 게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여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해서.
2: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주시겠습니까?
1: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번 봐봐요.
3: 이거 말이야 이게
1: 춘향 형상 윤호이다 소대머리 귀신형
4: 형님 저 보세요 TV에 집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TV에 나오셨다니까요
1: 난그이라 벙거지고
4: 벙거지고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신 건가?
1: 난 문을 벙거지고 서방이 정별을 허이고 일장서로를 내가 못 봤으니
2: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했을 때 뭔가 했어요?
1: 공양
2: 말 다
1: 했어요?
2: 그로
1: 겨를이 없어서
2: 뭐야?
1: 이러는가 여인 실은 금수료지 나를 잊고서 이러는가
2: 맙소사
5: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1: 예 나 이죽사요 유다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금화 살아있어 유당 꼭 연락 주시오
6: 누가 이분입니까?
7: 누구긴요 육중의 할머니 옛날 애인이겠지
5: 이상으로 제7회 정유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무영이 형
0: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유 야,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8: 시저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금 타시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1: 시집이란 항시 몸을 정갈하게 해야 쓰는 법이다 사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일인 게 큰 놈이 그

0: 목에 들어갔니라.
1: 잘 틀렸나 봐요, 어머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물주만 발라도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어요.
0: 목을 키워라.

0: 당신이에요?
1: 야가 웬일이여? 아니 이분 왜 또 남사만이 불을 터가지고는 웬일이여? 응?

0: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1: 이 유치할 놈이
2: 어머니
1: 그래 여보 나는 가짜요. 이 이리 와. 네 아들 소리는 심술이 그려. 네 말대로 나는 가짜요. 나는 첩이다. 매춘부여. 하지만 네 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 둬. 이놈아.
2: 아유, 언니. 안 돼요.
1: 이놈아. 언니. 애미, 애미를 죽여.
2: 언니.
1: 이놈아.
2: 언니. 이거 못해.
1: 이거
2: 못해.
1: 아이고.
2: 잠깐 못 살아.
3: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0: 그래요! 난 가짜야! 하지만 무인은, 무인은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4: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그 방랑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눈에 뵈지 않는가 보다. 오직 무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희를 중학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고차한 목숨줄 이어온

다시는 안 와.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거야.

0: 집으로 들어가세요, 어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누가 이기나.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인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컵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정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연연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 2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오.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오.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오.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오.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신명을 불어넣어줘야 그렇게 죽을 것 아니오. 한 번만 우리 선생님 가락을 타봅시다. 가락을 타봅시다.

0: 권본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인여는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그 시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아, 당대 제일의 풍류 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말이오. 이 권번이 아니었다면 귀봉 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이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버리는 좀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아,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쓸 말할게요. 아이고, 우리 그 구마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채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정답도 띄워서 따로 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이고, 우리 먹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후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없이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어?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아,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어? 하룻밤 화대를 치면은 30~40만이고 넉넉한지. 아이고,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들어앉히면서 겨우 집안대 값이라고요? 아,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자자 일어나. 어? 아니, 이제 꼭 일어나. 자자 배운 남독 좀 분수하지? 아, 기껏 키워놨더니 이 오정을 편하게 살아겠다고 그래 있잖아. 첩첩을 해보기가 있잖아.
4: 키워지긴요. 7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더니 이게 원다 말됐고요. 이더니 원다 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3살

0: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 뻔한 것.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줄을 타기도 전에 먼저 소리부터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소리부터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야.
0: 무슨 말씀이신지.
1: 재물의 눈이 어두운 놈은 세상 만사를 재물로 보고 욕정에 환장하고 바위 또래 치마만 뚫러라도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이다. 너는 줄을 타기 전에 그 줄을 타서 울린 우물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자신이 상상한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진짜배기 소리는 내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욕심 없이 줄을 타야 한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 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0: 예, 선생님. 이제 좋게 알 것 같습니다.
1: 알긴 개뿔을 아냐? 제가 빵질 것 같으니라고.

0: 하나님께서 열두 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가야꼬 열두 줄의 소리였느니라. 그마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전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르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버려야 한다. 그래야 옳는다. 그래도 가보가 있느냐?
1: 예, 스승님.
0: 장하다.

0: 맥주를 해서 장수로 내려가는 길에 기봉 선생을 만났더니 인자가 길을 떠났다고 합디다.
1: 마십시다.
0: 그래, 득음은 하시었소?
2: 웬걸요, 문턱에 이르지도 못했소.
0: 그래서 땅바닥에서 미친년 널뛰듯 춤까지 추시었소?

0: 엄마 테레비에 나왔더라.
1: 언니도 봤어?
0: 지독한 사람이야, 엄마. 아직도 그 유당 생각만 하니?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
1: 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0: 잘 됐구나.
1: 그 전에 엄마가 인간문화재 지정도 받고 유당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떠나려면 그냥 떠나. 동정할 필요 없어.
1: 엄마로서는 존경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술가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
0: 그래서 가야금을 포기한다는 거야? 엄마 인생이 싫으니까 가야금도 싫다는 거야?
1: 겁이 나서.
0: 뭐가 겁이 나?
1: 엄마 평생 가야금을 매달렸어. 언니 말처럼 자식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0: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야?
1: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 식구는 왜 모양인지 몰라. 모두 조각조각이야.
0: 역마살에 껴서 그래, 모두.
1: 역마살?
0: 편안함 못 살아. 우리 식구 모두.

0: 들어오는구만. 자네가 그만 가? 날 모르겠나? 나 녹줄세.
1: 아이고, 난 누군가 했지. 아이, 자네가 녹준가?
0: 그려, 내가 녹줄세. 아이,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랬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는가?
1: 아이고. 아, 텔레비 봤는가?
0: 안 봤지. 나 꼭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1: 올라가자.
0: 아이고. 어서
1: 그래, 그래, 그래. 얼마만인가, 이만해도.
0: 얼마만인가.
2: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1: 아가 봤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면 얘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었냐?
0: 그래요.
1: 아, 그 무엇이냐? 술상 좀 봐오니.
0: 예.
3: 유공이의 차원
1: 북채, 북채 쪽, 다오시오.
0: 그럴까?
1: 그래요.

0: 어? 애벌레야, 뭐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3: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4: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4: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4: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4: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5: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5: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5: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그건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1: 그럼
0: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4: 아들 그거 암?
0: 뭐?
4: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그때여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 하피를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다 눈그리고 봉래방장 운무중에

난 초년 초외가 된 초뻔 따먹던 입 그리워 대한운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리도 우리 허리 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정산 요하거든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예구분 창성인으로 진양유성 틀랑강 달랑 오락강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크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심야가는 술상 채려 들리우고.

장처가 어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다사하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 허물할 손 우리 인생 세세연연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 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10세 정부 허거리 사랑 타가 영영 건군 허송하여 귀 밑에

0: 소리 치면 네. 다른 남자 없느니라 네.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 네. 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1: 그렇지.
0: 흙이

하면 그 아니 좋을 소냐. 내 오늘 마

먹음을 강제하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집이 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

전하여라. 난향이 무새 거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주냐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을
0: 한번 일어나서
1: 해보겠습니다.
0: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오늘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로메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0: 아유, 그런
1: 제가
0: 말 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매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네. 적응이 안 돼요 사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나와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 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전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0: 네.
1: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져오라 거기야. 가져오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하리.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너편 저 안당 저굴 속으로 얼음 속으로.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로,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니.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이곳은 동국의 검.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로의 검.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언덕 저물 속으로.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지도 관 기인들의 몸뚱아리 고열에 실컷 약창에 온몸이 녹아도 녹지를 않네.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목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인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나

0: 빙덕이니야. 빙덕이네. 예기처 남 없으려나. 네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기를 어이 찾아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1: 지허이.
0: 앞에는 무슨 산이

가자니 말이네. 빈덕이니야 오지고도야 소커년 눈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0: 반긴다.
1: 아이씨구
0: 아이씨구나 반갑다.
2: 좋다.
0: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여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음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좋다. 물은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고여보고 또 한 주먹 듬뿍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군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네.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0: 네네.
3: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살려주셔야
0: 네네. 네네. 아, 또 고수 두 분께서 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 네. 아시구나 잘시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창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0: 어이.
3: 하나만 더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0: 어이.
3: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어시구나 저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창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0: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4: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4: 그런데 아,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얘기하길래 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어쨌든 다 보셨나요?
4: 그럼요.
0: 아
4: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4: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4: 네.
0: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4: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0: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2: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그랬습니다.
0: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5: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구구선 사람들 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네.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구구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구구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0: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2: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구구선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구구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티스트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구구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구구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그러면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레미제라블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느라 렘메 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아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가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폐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0: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지요? 어.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가자. 여자 하기 청년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모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없이 구구선이로다.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우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까지 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달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펴보기니 노파는 추억 추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하라 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바질 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네, 심장의 울림소리 같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북의 울림으로 국악 한마당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위서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국악 한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흥겨운 시간 보내보시죠.
2: 네. 네, 여러분의 토요일 오후를 신명난 북소리처럼 우렁차게 채워줄 토요일의 남자 저 소리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뭐 시작부터 아주 그냥 둥둥둥둥 신나게 네. 북을 두드리면서 시작하니까요.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우리 장단 안에 담겨있는 신명이 답답하게 막혀있던 가슴을 그냥 시원하게 확 풀어주는 것이겠죠.
2: 네, 네, 예전에는 특히 우리 어머님들 네. 다듬이질도 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북어도 패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셨는데 그러게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국악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장단 배우기 함께 하시면 정말 신나고 재밌는 네. 예, 우리 장단 저는 강추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한번 꼭 좀 시간을 내서 배워봐야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실 토요일에 우리 국악 한마당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네. 아주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무대에 열어볼 텐데요. 이어지는 무대에 남상일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자, 국악 한마당을 위해서 두 명의 멋진 남성 명창이 찾아와 주셨구나. 카랑카랑카랑한 고음이 멋스러운 황용주 명창과 구수하면서도 애잔한 음색이 멋스러운 김경배 명창이 오셨는디 황용주 명창의 멋진

0: 네, 두 남성 명창의 무대에 이어서 젊은 여성 소리꾼들의 아리랑 무대를 만나봤는데 와 정말 스튜디오에 뭐 봄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아주 화사하고 눈이 부시네요. 네.
1: 경기민요를 전공한 다섯 명의 젊은 소리꾼이 함께하는 앵비라는 팀이에요. 아, 네. 꾀꼬리 앵자에 나는 네, 아. 나는 꾀꼬리라는 팀 이름을 가졌죠. 네. 우리 전통은 잘 지켜가면서도 관객들과 가까이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팀입니다.
2: 네, 네 고운 처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거기에다가 또 멋진 춤동작까지 함께하니까요. 저도 좀 문자 써도 되겠습니까?
0: 써보세요.
2: 금상첨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죠?
0: 네.
2: 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0: 어째 유난히 남상일 씨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악 한바탕의 아주 인기 무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창극을 연속해서 단막으로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흥보전을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박예리 씨가 열어주시죠.
1: 그때요 어. 운봉 함양 두 얼품에 흥보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어. 동생 흥보는 마음씨가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나 형 놀보란 놈은 심술이 고약하고 괴팍하여 남한테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부리던 것이었다 어. 어.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다 이사곤 그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분난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채울 듯기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다 큰 그네기 겁탈 수절과부는 무함 잡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발리고 똥노는놈 주잔치고 제주병에다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만금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끼놈

0: 그러느냐 이런 모질고 하고 독한 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랐으니 형제 윤기인들 할 리가 있겠느냐. 어? 하루는 이 놀보란 놈이 심술이 나서 그 착한 동생 흥보를 내어 쫓아껐다.
1: 형님, 네. 나가라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은 풍흙은 어느 코스로 가면 살뜨도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이 속지 주둔둔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찌를 얼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네 건데 그치다 틈없이 평생 흐를 호지흙의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담아 세상 분표를 내가 모르더니만은

최대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어가 사자허니 백물이 없어서 설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루어는 산이강경이 삼포주 사법성이

충치형 누가 사흥대기 양벌들이 시어서 살 수가 없으.

0: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오. 아이고, 우리 흥보세님 불쌍해서 어쩔까. 에라이 호랭이라 바싹 깨물어 갈 놀보놈아 이놈아. 아이고, 내가 놀보놈 마당새만 아니었어도 잠깐 우리 흥보세님 따라갈 것인디. 그렁저렁 흥보세님 식구들은 성현동 복덕초이라는 곳을 당도했었다. 비눈막 있어 그곳에 틀을 잡았었다. 그런디 아추르르르 나온 남매들, 어? 배가 고파갖고 파워를 달라 떡을 달라 저희 어머니를 조르는디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1: 아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밥 좀 주시오, 밥. 어머니, 나는 호박 시루떡 좀 해주시오. 따수면 따순 대로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 시루떡이 겁나게 달지라.
2: 예. 어머니, 아 나는 육개장국에 허연 쌀밥 좀 말아주시오.
3: 어머니, 나는 그 연계탕 생쥐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루 산적 좀 해주시오. 먹어 볼라요.
4: 뭐다 이놈들 입맛들도.

0: 안다.
1: 그렇지. 에이, 이것들이 음식 타령을 해서 그런가. 나는 아주 그냥 속이 느글느글해 죽건데. 응. 엄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꿀물 한 잔만 다 주세요.
0: 개기놈.
2: 어머니.
0: 아이고.
2: 날랑은 조그만한 송아지 한 마리만 사주시오.
0: 아이고, 너는 장래 사람 노릇하겠다. 그래, 송아지 사주면 뭐더게?
2: 살을 많이 찌어서 모드락 불에 폭삭 끓으려 먹으려고.
0: 뭐시오? 그게 뭔 소리오?
3: 어머니.
0: 뚫은 고동부살이 성으로 애미를 부르느냐?
3: 어머니 아버지 공론어여가지고 아,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0: 장가.
3: 어머니 아버지는 손주도 안 보고 잡소.
0: 어찌 어찌요?

0: 이놈들아!
1: 아, 시끄러! 아이고, 시끄러! 너희들 많이 배고프지야? 여기 오신 분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뭐 좀 사 먹었구나?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없이 사는 것도. 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없이만 살라는 법 있냐? 그리여 너희들 야들아 너희들 말이여 그 장기 있잖여 소리 한마디씩 해서 말이여 우리 기운 좀 차리자 다들 야들아 그럼 내가 소개하랍니다. 저 성현동 복덕촌의 허명차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죠.

0: 잘했어. 우리 잘하네. 자식들 잘하지라.
1: 잘하지요.
0: 겁나게 잘하지요. 아따, 여기 오신 분들 보통이 아니네. 뭔가 있어? 뭔가
1: 그러게요.
0: 있어. 아따, 우리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소리 한마디씩 한 게, 아, 힘이 불끈불끈 나지라.
2: 네, 네.
0: 아버지, 우리 가요.
1: 아이고. 자, 국악한마당에서는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인, 명창, 명물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 네, 오늘은 네.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죠? 덤, 그리고 원 플러스 원으로 형제 명창을 모셨는데요. 네. 아주 우리 소리에 푹 빠져있는 형제 명창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어머나.
1: 정말 대단합니다. 네. 무대를 꽉 잡는 맛이 있는데요. 이 소개만 들어봐도요. 그 지난번에 모셨던 네. 이은관 명창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 형제는 누구한테 배뱅이고 배웠는지 궁금해요.
2: 이은관 선생님이요.
3: 와, 어쩐지. 이은관 선생님. 지금 이은관 선생님 연세가 97이시잖아요.
1: 그렇죠.
3: 아마 80년 전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우리 그 두 어린이들 정말 서둣 소리가 절대 쉬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형제라고 하니까 정말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0: 그런데 네. 제가 살짝 소문에 듣기로는 형이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1: 그래요?
2: 제가 못하면 형이 혼내요.
0: 아이고. 아니 혼낼 데가 어딨어요. 이렇게 조그만 동생을.
3: 아니 형. 아니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자랐는데 혼낼 데가 어딨어요.
4: 동생이 못하거나 말 안 들으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3: 와, 아니 근데 우리 동생이 네. 말을 안 듣나 보다. 잘.
0: 형 말 안 들어요?
2: 네.
0: 형제가 서로 의지해서 소리 공부 더 많이 해서 우리나라를 짊어질 대표 명창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바로 배뱅이 굿인데요. 우리 형제의 배뱅이 굿 만나보면서 우리 윤호, 민호 형제와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죠.
5: 배뱅이가 죽으니까 무당으로 간대. 제일 먼저 강원도 무당이었다.

어림도 아니요. 정답!

0: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소리를 나눈 너무나 행복한 국악 한마당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신명나고 즐거우셨나요?
1: 네. 네, 특히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도 치고 웃으면서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소리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즐길 때 더욱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0: 자, 그럼 끝으로 남상일 씨에게 우리 장단 배워보는 시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상일 씨, 여러분과 함께 장단 배워보는 시간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 남상일과 함께 우리 장단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새마치 장단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리 장단, 새마치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거리 장단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국거리 하니까 어떤 분은 황태, 콩나물, 국이 아니고 굿입니다. 네, 국거리 장단. 제가 먼저 굼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네, 왼쪽과 오른쪽 같이 치는 걸 덩, 그리고 왼쪽만 치는 걸 쿵. 그리고 또 이번에는 딱 이런 게 없고 기덕이 한번 나오잖아요. 기덕은 한번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덕. 그리고 또 더러러러. 예, 이 채편을 한번 흘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굼으로 한번 해보세요. 더러러러러. 아, 잘하세요. 느낌 아니까. 네,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네, 역시 국악 한마당 방청객 여러분들은 수준이 남다르십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장구를 쳐가면서 여기 계신 분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3: 네.
2: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오신 분이세요?
3: 아, 저는 민요판소리동호회 소리마루에서 온 김재관입니다.
2: 네.

0: 우리 김재관님 장구 한번 쳐보실까요? 국거리 장단
1: 한번 쳐볼까요?
0: 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와. 야. 그런데 여러분 국거리 장단으로 된 민요 뭐가 있을까요?
1: 뭐 풍년가도 있고요.
0: 아 풍년가. 예. 자 그러면 풍년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풍년가를 한번 불러보면서 무릎장단 쳐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네 장구 한번 쳐주시고요. 아, 네. 시작.

와! 야, 역시. 네, 여러분, 우리 국거리 장단 잘 배워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국악 앞마당 문 닫으면서 흥겨운 국거리 장단으로 된 풍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얼씨!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박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장천능.

0: 보성, 고창, 나주 등 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지 허허이

0: 친 놈이라 허유. 나 현철.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 서리서리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 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건가.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가을이 돌아오면
3: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4: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활련으로
3: 벌어준 운동 사기야 칼에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4: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불맛이죠?
3: 칼맛이죠?
4: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5: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6: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Take it, Korea! 저희는 이상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 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4: 그럼 자진몰이 자정 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오케이,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모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발굴이야.
0: 대단합니다, 정말.
3: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3: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3: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3: 찔고.
0: 역시.
3: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4: 코리아!
0: Shake it!
4: 코리아!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3: 이렇게. 우와,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4: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5: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0: 인사.
1: 자.
6: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아.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버나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네. 네. 버나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7: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3: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하나, 둘, 셋.

0: 비주얼 디코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헤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1: 아
0: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밤 빠라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2: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3: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2: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2: 원래 판소리 일종을 하시지 않나요?
4: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2: 취미요?
4: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3: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2: 아, 얼씨구, 어이,
4: 얼씨구라 절씨구, 아, 얼씨구라 절씨구.
2: 잘한다, 얼씨구다.
4: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 나 절씨구.
2: 아, 잘하네.
5: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스님이에요.
2: 취미 한 20년 했네.
4: 네, 네, 맞습니다.
3: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점프를
5: 이렇게
2: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3: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기인 아~ 것 같아요. 네. 아,
6: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성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6: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3: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느닷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주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6: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2: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 여러분들 박수!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

0: 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1: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맥이 타령입니다. 앵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3: 앵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4: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3: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이야, 오이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요.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앵매 기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알시구!
2: 하루 얘기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제이킷 코리아 화이팅!
4: 제이킷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제이킷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0: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1: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2: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3: 유봉아!
1: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2: 어?
3: 야, 아이고, 뭐야 이거?
1: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2: 뭐?
1: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2: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2: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1: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2: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2: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2: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3: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2: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3: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1: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1: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2: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랫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1: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6: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4: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6: 그러게 말이요.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7: 아이고, 미안해요.
2: 아이고, 아니에요.
4: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고비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가을이 돌아오면
3: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4: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5: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6: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화를
7: 열어 죽은 동사기야 가래 맞은 동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4: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6: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가을이 돌아오면
3: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4: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5: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얼어 죽은 동사기야 가래 맞은 검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4: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5: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끼고 이것도 춘향목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예,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네.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예? 이거를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의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특징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펑 갔다면서? 이거는 확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핀 거고.
1: 네. 네.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피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미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의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붓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붓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다시 어떻게 모르겠네.
1: 네,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붓만, 우리 필장님 붓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맡기니까 돼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 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재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그거는 다 빼.
1: 무슨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제가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0: 꼬리꼬리 멋진 꼬리꼬리꼬리
1: 가을이 돌아오면
2: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3: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아,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1: 해주세요.
4: 얼어 죽은 농사기야 칼에 맞은 검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3: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

주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 몇 번이랴. 음악에 취해 흥이 나니 태평성으로 한번 놀아 봅시다.

0: 오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1: 죽은 동 사기야 칼에 맞은 놈 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이쁘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고기 한 바구니 3,000원씩입니다.
1: 저희가 직접,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아, 역시. 아. 가볍게 오이 5개 3,000원.
2: 맛있네.
3: 그러니까 싱싱해요. 뭐 말아.
4: 역시, 여기.
1: 감사합니다.
3: 맛있는 오이에요.
5: 아직은 새싹농부.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성장 중인데요.
1: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6: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5: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7: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8: 저희 애기.
1: 승부를 시작해볼까?
0: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1: 둘이 시다.
4: 뭔 실력이 안 나왔는데?
0: 실력이 안 돼. 너 진짜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김난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여불고 한다 지금. 근데 청년 농부야 아직.
8: 농촌에 고령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8: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0: 가보자.
1: 하나 둘 셋.
5: 비농 새내기 사총사들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로 한민족의 곡간이라 불리는 김제.
1: 오, 한다. 노래 잘해.
5: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멜로디. 김제 씨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섰습니다.
1: 예, 예, 예. 어머니, 오이 3,000원. 5개.
5: 무대 한쪽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마련됐는데요.
9: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4: 가만히 언니.
1: 갔다 와볼래?
10: 갔다 와.
11: 아, 네. 같이 먹자.
1: 같이 가자.
10: 갔다 와, 내가 한번.
5: 농산물 판매는 잠시 접어두고 즐기겠다고 신이 난 이분. 김제로 귀농을 한 농부입니다.
9: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제가 난 스타 현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이는 귀농 3년 차인 달 씨. 한 손에 꼭 쥔 이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 달수 나이를 안 먹어요 왜?
2: 근데 쌀을 먹었어.
3: 미니오이 먹는 방법은 손으로 빡 문지른 다음에 피부를 위해 이렇게. 그다음 피부 미오이 끝났다.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고추장이 필요 없어.
4: 완전 일석이조예요.
5: 미니오이를 팜블로그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 미는 무릎 쓰고.
5: 그렇지. 부끄러운 무릎 쓰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

0: 농부가 되고 싶어 연고 하나 없는 김재로 귀농한 달 씨. 농부를 꿈꾸는 동료들을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1: 진짜 가야겠어요. 본업으로.

0: 어우 진짜 잘 기르네.
1: 아 감사합니다.
0: 잘했어. 해봤나.
2: 오이 두개 삼천아.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강아지도 좋아하는 오이.
3: 어서오세요.
2: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1: 네.
2: 저희가 키운 거예요. 청년농부의 핏감물이에요.
4: 오이가 달다.
2: 하나 사주세요.
5: 다희 씨의 적극적인 홍보에 결국 손님의 지갑이 열리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4: 많이 팔아요.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보에서 네, 백보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6: 우리네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2: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근데 오이가 맛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축제 나가서도 맛있어서 그 다음 축제 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3: 오늘 또 그때 3명부터
6: 아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많아.
7: 맛있어요. 전국노래자랑
6: 관람하려고
7: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서 구입하려고 옷부터 신경 써가지고
2: 멋있어요. 아버님도 초록색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거 드릴까요? 전부 다요? 잠시만요 어머니
1: 다 담아?
2: 어 여기 두 개 담아서 여기 어머니 다 드립니다.
6: 내 거예요 아줌마.
5: 동료들과 함께 농사지은 오이를 알리고 싶어 전국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넉살 좋은 다희 씨 덕분에 홍보뿐 아니라 판매도 꽤 된다네요. 장사가 끝날 쯤 판매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이 농사를 짓는 동료들인데요.
8: 아, 우리 저 위에 올라가 봤다 와가지고.
2: 우리 이거 담았어.
8: 아 진짜?
2: 어.
8: 몇 개 담았대요?
2: 아니 이거 다 팔았어요.
8: 아 진짜?
2: 다 팔았어.
8: 오.
2: 진짜 많이 팔았어.
8: 20개 중에서 지금 두 개 빼고 거의 다 나왔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짝짝짝.
2: 자,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하나 둘 셋.
8: 파이팅!
2: 오케이.
3: 고맙습니다.
5: 수확 때문에 바빠서 판매는 조리했지만 마무리만큼은 사총사가 함께입니다. 다희 씨를 포함 오이를 키우는 사총사는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0: 더워 보인다. 기모를 입고 왔어요.
1: 아, 보세요. 요새 아침에 춥더라고요. 더운 거 먹어.
0: 풍선 먹어.
3: 어, 여기 양배추즙도 먹어야 돼, 오빠.
1: 아, 양배추즙도 먹어야지. 아,
3: 먹을 사람?
1: 저요.
3: 말 안 해도 두 명 더 가져.
0: 먹을 사람?
3: 두 개 이렇게 동시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왜? 되지?
0: 양배추 먹었어. 진짜 쓰긴 쓰다.
3: 인생보다는 달겠죠?
1: 뭐라고?
0: 내 인생 같네.
3: 인생보다는 안 쓰겠죠.
2: 일하러 갈까?
5: 오이 농장은 약 1652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최첨단의 스마트팜으로 농부 양성 교육과 실습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총사도 이곳에서 농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그래프 보면 네. 27일날에는 광그래프 되게 두껍잖아.
2: 맞아.
1: 이날에는 구름 하나 없이 되게 좋았었어. 근데 이때에 날이 계속 흐려가지고 아마 계획도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용이가 한번 생장점을 확인을 해줄래?
3: 오빠 그럼 제가 경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 사총사가 함께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업무는 다르다는데요.
9: 해가 좋은 만큼 확실히 요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생장점 볼륨이 많이 작아졌다.
3: 경경 한번 재볼게요. 4.9.
9: 4.9?
3: 5.1.
9: 아니야 밑에 그 개화된 거 밑부분도 한 번만 재줘.
3: 9.6. 경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혜 언니 뿌리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2: 알겠어 내려와. 랜덤으로 한번 뿌리를 까볼까? 잘 뻗어놨고 뿌리 색깔도 하얀색인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새로 나온 잔뿌리들이 많아서
1: 다행히 아직 뿌리에 대해서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2: 뿌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오이는 튼튼하고
3: 좋아요.
5: 지금은 함께 있지만 농사를 짓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남남이었던 네 사람. 사는 것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0: 나는 하우스 3,000평을 만들 거야.
5: 비농전 마케팅 관련 일을 했던 다혜 씨. 웃음 많고 유쾌한 성격의 마더니입니다.
11: 우리 부자 되자.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어.
5: 대기업에 다녔던 학내 씨는 꼼꼼한 성격과 추진력으로 스마트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12: 다 해낼 수 있다. 잘 살아보자.
5: 진중한 청년인 우용 씨는 농업의 매력에 빠져 농업대학교를 재입학. 지금의 팀원들을 만난 겁니다.
3: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5: 막둥이인 나니 씨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팀원들을 만나 농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덕분에 인연을 맺은 4명의 청년 농부.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 중입니다.
2: 우리 청춘
1: 화이팅!
5: 오이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총사가 작물을 오이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재배 기간이 짧고 작기도 1년에 3번이나 돼서 수익을 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1: 어제 안 땄노, 김난이?
13: 어제 놓쳤네, 이거.
3: 대박.
1: 김난이 어제 안 땄어?
3: 저 아니에요.
13: 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1: 김난이 맞는 것 같은데.
2: 안 땄네. 깜빡했네.
3: 저희 애기. 놓치면 이렇게까지 활동만하게 자라는 게 오이예요. 팔이 두꺼워서 비교가 될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이가 끝없이 자라는 채소예요.
5: 한창 수확철인 요즘 매일 아침과 오후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시기를 놓쳤다가는 오이 크기가 너무 커져 판매 불가.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며 작업을 합니다.
10: 짜잔. 너가 생각하는 오이 기준이 뭐야? 좋은 오이의 기준?
12: 과장이 좀 길고 그 반듯하고 길쭉길쭉해야 좋은 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 단단, 어느 정도는 단단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2: 네. 이거 약간 희었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좀 펴져. 저의 팁입니다.
5: 농사를 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2: 보통 이런 가시를 크게 만드는 게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이 엄청 커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4일 뒤에 따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7, 8일 뒤에 따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량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내 자식도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언니 이것 봐요.
2: 우리 나니가 이렇게 많이 땄어.
3: 제가 언니 부자 만들어준다 했죠?
2: 야 언니 진짜 부자게 됐다.
3: 아,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2: 언니 땅도 사야 되고 하우스도 올려야 되는데 고맙다 야.
3: 여름 잡기엔 이렇게 못했죠?
2: 그죠? 여름 잡기에는 힘들었습니다.
3: 언니 진짜 많이 성장했네. 하이파이브.
2: 예. 뭐 혼자 드실 수 있겠어?
3: 아 그럼요 언니.
2: 역시 우리 막둥이.
5: 수확한 오이는 바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굵기와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예상.
2: 맞춰봐.
1: 나는 내가 볼 때는 25.
2: 그럼 나 26.
1: 26? 난 27개.
3: 28박스.
2: 오!
1: 28, 7, 6, 5야.
2: 오케이.
3: 제가 제일 많네요.
2: 뭐 얘기할래? 어? 뭐 내기 할까?
8: 뭐 내기 하냐고?
2: 어.
8: 뭐 내기나 해.
2: 뭐

0: 얘기나 해?
1: 너 너무 아저씨 같았어 지금. 아저씨 같았어. 뭐 아저씨지 뭐.
2: 이것도 누가 묻혔어?
1: 나는 아니야.
2: 이거 누가 이런 몸뚱이 만들었어 이거?
3: 김난. 내 봤을 때 김난이.
4: 어만 하면 다 나르네. 이거 특대로 뺄게요. 아 특대 근데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2: 그니까.
1: 또 나왔다. 야 이거는.
4: 한번 먹어볼까?
1: 응 먹어봐봐.
2: 맛은 비슷할걸?
1: 맛있을 것 같아. 어때? 괜찮아?
4: 응 똑같아요.
1: 나 저런 걸 좀 못 내는 게 너무 아깝다.
4: 응
1: 맛은 좋은데 사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공판장 못 내는 거니까 저런 걸 좀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5: 아침 일찍부터 스마트팜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3개 3,000원 드립니다.
6: 싸다.
1: 3개 3,000원.
6: 진짜 싸다.
1: 감사합니다. 큰 놈으로
6: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 네. 그냥 가시나. 없는데 곳으로 또
6: 주세요.
1: 10개요? 네. 와! 드릴게요.
7: 저기요. 저기. 네. 여기 잠깐 와보시오.
1: 네.
7: 알제리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 아. 같이 사진 좀 한번 찍어주세요.
1: 아,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찍어줘요. 네,
8: 우영아. 찍어줘.
1: 그러면 오이를 하나씩 들고 찍을까?
7: 클로즈, 뭐 클로즈.
9: 잘 나옵니까?
10: 예.
9: 네. 점수 알제리 가예요.
10: 이야.
7: 알제리에
11: 600만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
1: 아, 딜리셔스?
12: 뭐? 딜리셔?
1: 아,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알제리 오이랑 달라요?
1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lgerian cucumber and this cucumber?
13: Our little.
14: Not small. Not
13: small.
1: 잘 키운 거 같냐고 물어봤지.
12: They are good job growing, 그리고 quite successful in this.
13: Yes.
12: 감사합니다.
1: Thank you.
9: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와중에 또 만 원씩 팔았네. 아주 그냥 장사를 잘해.
1: 아줌마의 힘이지. 이렇게 팔아야 돼. 알제리 돈으로 팔았어야 돼.
5: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 보니 시설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조금 늦어진 포장 시간 서둘러 봅니다.
1: 몇 박스? 셀러 볼까?
2: 내가 25, 26, 27.
1: 세보자.
5: 과연 몇 박스나 나왔을까요?
4: 11, 12, 13, 14, 25, 26, 27, 28!
1: 너야?
7: 빨리.
1: 아, 너 맞췄어요? 아, 내가 맞췄어.
4: 그거 맞았죠? 골등이 이거 빨리 쌓아요.
2: 예.
1: 어떻게?
2: 쌓아줘.
4: 쌓아줘.
2: 이거 계속 하면 다 된 거야?
1: 특대하고 나눠야 돼.
9: 특대 4개?
4: 특대 4개.
2: 오케이.
1: 오케이.
4: 자, 그럼
2: 봐. 된장.
1: 오늘도 좋은 값 받아오기를 바라며. 가자!
2: Sorry, let's go!
1: Sorry, let's go! 예! 이야, 먹을 거 천지네.
2: 출근했나?
1: 안 했을걸?
4: 아까 보이던데?
1: 그러면 몰래 따가자, 빨리!
5: 사총사 출동! 혁신밸리 내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신선하기까지 하니 식재료 구하기에 딱이라네요.
1: 어떤 거 선택하지?
2: 이렇게 하나씩만 할까? 버터헤드가 부드럽고 맛있잖아.
1: 맞아.
2: 근데 얘도 진짜 맛있더라고.
4: 타이피라 맛있죠?
1: 아 근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두 개 들고 가면?
4: 네, 괜찮아요. 많아서 몰라.
1: 아 알겠어. 그럼 이거 두 개 따가자.
4: 좋아요,
1: 오케이.
4: 좋아요.
5: 서리하는 데 필수인 망 보는 건 차분한 우용 씨가 맡았습니다.
1: 우와 뿌리 싱싱한 거 봐.
4: 와 뿌리 진짜 좋다.
2: 진짜 잘 키운 걸.
4: 오 실하네.
1: 야 너 얼굴만 해.
4: 그래요? 제 얼굴만 하네요. 빨리 가자.
2: 가자.
4: 밥 먹자.
1: 배고파.
5: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서리 성공입니다.
1: 우리 맨날 너무 자주 서리해서 오빠한테 좀 미안하다.
4: 이번이 여섯 번째인가요?
2: 많이 해서 잘 모르겠다. 희준이 형 계속 불러볼까? 미안한데?
1: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은 해야지.
4: 제가 오늘 계란 후라이 많이 붙여왔습니다.
1: 진짜? 한 사람당 세 장 돼?
4: 한 장은 안 되고.
1: 좀 서리했어요. 아, 나 그냥 이실 짓고 했어.
4: 걸렸다. 짠!
2: 맛있겠다.
1: 오빠, 밥 먹어요. 상추랑 같이 밥 먹어요.
5: 서리한 농장의 농부와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데요. 서리했다는 핑계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겁니다.
4: 막 팍팍 뜯을게요.
1: 네.
2: 역시 난... 요리사다니.
1: 김단이 손맛.
0: 야, 왜 저건 안 뜯어? 와사비.
2: 맞아?
1: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2: 맵더라. 아, 너무 매워.
1: 아니, 맵찔이라서 못 먹어.
2: 아, 깜짝 놀랐어.
5: 오늘 점심은 버터헤드와 카이피라라고 불리는 유럽 상추가 들어간 비빔밥.
1: 빨리 계란 넣어줘.
2: 빨리 넣어줘.
4: 계란 좀 넣을게요.
1: 아침에 바빴겠다.
4: 에이, 5분이면 부칩니다.
2: 역시 감대로.
4: 계량하고 이러는 건 다 수술이 하는 거 같아.
1: 이것도 우영이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
4: 아, 할머니가 짜주신 참기름.
5: 이제 잘 비비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4: 오빠 그릇이 작아서 먹고 더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맛있어.
2: 맛있네.
4: 많이 드세요.
3: 달고 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한.
10: 아침에 이용광 과장이랑 통화할 거 아니야?
1: 어.
10: 중도메인한테 한동안 여기서 뭐 행사하느라 애들이 뭐 이제 물건을 못 냈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량 이제 들어올 건데 좀 잘 팔아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물건만 찾는 또 중도메인이 있대요.
1: 그러니까 용봉 과장님은 계속 자기네들한테 내일 줄 건지 강주로 낼 건지 정해달라는 거지.
10: 그러죠. 어제 그리고 지난게 한 2만 1천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10: 네, 그래서 거기가 2만 1천 원 나왔는데 우리가 2만 6천 원이면 머리가니까 뭐 앞으로 한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5: 사총사의 요즘 고민은 경매 지역을 선택하는 일. 지금까지는 광주와 대전으로 번갈아 보냈는데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2: 이렇게 하고 왔었잖아. 근데 대전에서는 우리가 특대를 냈더니 그게 오히려 가격이 되게 낮았단 말이야. 절반도 안 됐잖아.
10: 네.
2: 그러면 대전에 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 크기가.
10: 요구하는 게 안 맞는 거지.
4: 위에 쌓는 그 사이즈들이 너무 크긴 했는데 이제 그걸 특대로 빼 는 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맨 위에 한 단을 그걸 꾸역꾸역 넣는데 그게 좀
2: 난 그 넣은 게 신기해.
1: 어떻게 박스 안 찢었어?
2: 박스 찢었어 어제. 어떻게 넣었어 그렇게?
4: 그러니까 아, 들어가긴 들어가요. 어떻게 잘 하면 괜히 그렇게 넣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등급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막
2: 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10: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어디로 낼 거죠?
2: 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봤을 때는 대전이 낫다 생각해요.
4: 저도 대전. 광주에 비해 머리는 아니더라도 광주에 비해서 높게가 나오고 있잖아요.
1: 대전이 됐으면 좋겠어. 우영이도 괜찮냐?
10: 네?
1: 괜찮아요.
10: 오케이. 대전에 내는 걸로 전화할게요.
1: 네. 용범 씨가 잘 팔아주겠지?
4: 용범 과장님, 용범 오빠.
5: 비싼 값을 받기를 바라며 서둘러 출하 준비를 합니다. 하나에 10kg이나 되는 오이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는 필수. 지게차 운전은 농사짓는 부모님의 조기 교육을 받은 막내 나니 씨가 맡아 하는데요.
1: 뒤에 봐줄게. 괜찮.
4: 아 여기 넣어줄까요? 내릴까요?
5: 아직은 지게차 초보인 나니 씨. 마무리는 전문가분이 맡아주십니다.

0: 주라까지 내보내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힘은 들었지만 네 명이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은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많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까가 어떻게 되세요?
2: 저희 과수랑 학부.
1: 아, 여기도 가수인데.
3: 과수요?
2: 네, 그 4학년에 과수로 그 학사를 졸업했고 3년째는 전문 그 화훼학과로 나왔어요.
1: 아, 일단 가볼까요? 저희 온실 가보실까요?
2: 좋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2: 아, 너무
1: 아, 선배님.
2: 아,
0: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견학 온 건데요.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2: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4: 아, 버리다.
1: 잡아라.
4: 말바라시.
1: 말바라시 출동.
4: 안돼. 안돼.
0: 농부들에게 벌은 반가운 존재지만 오이 농사에서만큼은 예외라는데요.
5: 저희가 이제 벌이 수정하면 기형과가 생겨가지고 오면 무조건 잡아줘요.
1: 오이는 수정이 필요 없어요. 딸기랑 토마토는 수정벌이 필요한데 수정이 되면 곰봉 돌리는 거 아시죠? 그 네. 서커스 단에서 그렇게 동그랗게 곰봉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벌을 잡아줘야 돼요.
6: 벌이 없을 때 이렇게?
1: 네.
2: 지금 여기 보시면 꽤 자라는 게 상품이 있는 건데 플로캐즘을 버리는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발이 끼일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안전화를 신고 하는 게.
1: 네.
0: 작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마트팜 농법과 농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다혜 씨. 미래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농사의 즐거움과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 열정을 다합니다.
1: 친구들 졸업하고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2: 관련 계열로 취업.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1: 농사도 추천을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2: 인당 500만 원씩 가져갔죠, 저번 달에?
1: 네 명이서 500만 원씩.
7: 힘든 거 없으세요?
2: 아, 힘들어요. 다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어쩌고 해도 1차 산업이에요.
8: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을 써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기계와 자동화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2: 그래도 이제 근데 벌을 소송으로 벌을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재밌고 할 만한 것 같아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십시오.
1: 독보적인 나니가 승리하겠지만
2: 내가 독보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3: 비장한 표정으로 리프트에 올라서는 사총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승부를 시작해볼까?
4: 아, 전 쉬엄쉬엄 할게요.
2: 최선을 다해라, 김나니. 아. 가시죠.
5: 가시죠.
1: 준비. 시작.
3: 대결은 고된 농사일을 즐겁게 하는 사총사만의 방법입니다.
4: 떨린다. 아, 본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실력이 안 돼. 막 접근 안 하고 이런 걸 쓰면 안 돼. 최우용 지금 어 침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아, 진짜 김나리 빤다.
2: 야, 나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4: 성능표 어디 있어요? 잘 안 들려요.
2: 얘들 열심히 하고 있다.
1: 나 최우용 따라잡았음.
2: 어, 말도 안 돼.
1: 김나니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개불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 많다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아직 언니 청년 농부야 아직.
6: 농촌에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야, 그래도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6: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누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어? 아니 나니랑 비슷하게 하네.
3: 오이 줄기 유인 작업을 두고 벌이는 농부들의 대결. 조용한 강자 우용, 절대 강자 나니, 그 뒤를 쫓는 타해, 우승을 노리는 학내, 가장 손이 빠른 농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 다 왔어?
4: 끝!
1: 아, 그래도 나 꼴찌는 아니니까 성공했다.
4: 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 원래 예상된 승리였었어. 가자.
3: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 있어 오이 홍보차 나섰습니다.
1: 하나 드릴까요?
7: 네, 주세요.
1: 알겠습니다.
3: 다이씨와 나니씨를 놀라게 한 훈훈한 외모의 남자. 대체 누굴까요?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6: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8: 고생하고 있군, 조씨.
3: 씩씩한 다혜 씨를 한순간에 애교 넘치게 만드는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귀농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1: 전우애다.
6: 제가 좀 못 볼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1: 오, 이 다섯 개 3천 원이요.
6: 마음이 아프네요.
8: 밥은 드셨어요, 다들?
1: 오빠가 직접 싼 거야?
6: 칼질이 너무 괜히란데?
1: 오빠 고마워. 하나씩 먹으면서 할까?
8: 네, 먹어보세요.
6: 진짜 예쁘다.
8: 진짜 샀다니까요.
6: 진짜요?
1: 진짜 진짜 배고파.
6: 와, 잘 먹겠습니다.
8: 맛있으세요.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1: 오빠.
6: 오이 사세요. 다섯 개 3천 원입니다.
8: 감사합니다.
1: 뭐 맛있다. 오빠 잘하네. 나 시집 잘 갔네.
3: 귀농 전 일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 일본으로 출장을 함께 간 것이 계기가 돼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대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김제로 귀농을 하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남편을 위해 다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 저희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요. 보고 가세요.
8: 오이 보고 가세요.
1: 오이 다섯 개 3천 원.
8: 오이 다섯 개 3천 원.
1: 오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3천 원.
8: 하나 주셔보세요.
6: 아, 오이 좀 드릴게요.
3: 아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 필요한 일부터 하나씩 돕는데요. 능숙한 폼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6: 오이 다섯 개네요.
1: 2천 원이요. 감사합니다.
2: 오이 한번 3천 원.
1: 시장님!
3: 막내 보스의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이가 팔려 나갑니다.
1: 4,000원 걸러드릴게요.
0: 이거 어디 가고 싶니?
1: 아, 이걸로
0: 했는지. 빨리 가야 갔는데.
1: 아, 잠시만요, 어머니. 그건 싸놓은 거라 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라서.
5: 어, 우리 요정이에요.
1: 우리 요정이 네. 사람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8: 나 아까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3: 여세를 몰아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남편. 와,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6: 3,000원 하나 드릴까요? 아, 이분 먼저.
1: 카드 한번 결제해.
6: 아, 제가 진짜 샀어요.
1: 진짜?
6: 아, 진짜 없어요. 끝났어요.
1: 아까도 어머니 오신다 했는데.
5: 이게 진짜 맞아요.
1: 감사합니다.
5: 맛있더라고.
1: 맛있대.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이거 진짜 끝났어.
1: 하나, 둘, 셋. 와.
7: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8: 제일 길 것 같아요.
7: 예, 제일 길어요, 여기가.

0: 미쳤다.
1: 와. 와, 어디까지 나오냐?
2: 2m 될 것 같아.
3: 미쳐, 미쳐.
1: 나왔어, 나왔어.
0: 와.
4: 오이 38박스 완판!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 좋다. 좋네.
3: 어? 저는 일당 얼마인가요? 주시면 될 것 같아.
0: 나의 사랑.
3: 그거면 됐지. 라고 얘기할 거.
0: 말 잘하노? 고생했어요, 오늘 다들.
5: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승희 형님, 그리고 언니도 진짜.
0: 아니야, 아니야.
5: 웃기가 많이 묻히셨네요.
4: 힘은 들었지만 그야말로 신나는 날입니다. 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0: 오빠, 어떤 게 더 예뻐? 이거 택도 안 됐네, 이거.
3: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0: 섹시하지 않아?
3: 아니, 안 돼.
0: 안 돼? 시골에선 안 돼? 이건 어때?
3: 가운데 거 처음 입는 옷이잖아.
0: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3: 네, 가운데 걸로.
0: 알겠어.
3: 네. 오늘 좀 낯섭니다, 다혜 씨.
0: 진짜요? 네. 미안해요.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이상해?
3: 거울을 보고 하셔야지.
0: 그래,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4: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
0: 진짜 예쁘다.
2: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
0: 진짜? 좋다.
2: 이 냄새가 너무 좋아.
0: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2: 지금 해볼까?
0: 아니 지금 싫어. 안 돼! 안 돼. 오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2: 자주 보면은 안
0: 돼. 아, 왜 자주 보면 싸워?
2: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0: 와, 아니야, 난 같이 있고 싶어.
2: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0: 같이 있고 싶어.
2: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관계. 같이 살아야지.
0: 그래, 같이 살아야 돼.
2: 같이 사는 게 좋아.
0: 좀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게.
2: 항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0: 진짜?
2: 근데 그걸 언제 실행해 옮길까 가지고 항상.
0: 오이하자, 오이.
2: 난 수박이 좋아.
0: 아니, 오이하자.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2: 괜찮아, 막. 알겠어.
0: 하다 보면 재밌어.
2: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그냥 하나 딸 때마다 1,000원, 두 개 2,000원.
2: 감성 파괴인데, 너.
0: 아, 그래도 현실은.
2: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0: 그치? 내가 너무.
2: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테니까 이번 이성적으로 있으면.
0: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되겠다.
2: 섞으면 되지.
0: 예.
4: 어머나, 8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0: 진짜 고마워. 잘할게.
2: 받아 들어갔어?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농장이 아닌 곳으로 나선 다혜 씨. 뭘 하려는 걸까요?
0: 고객님 댁이야. 들어.
6: 네.
7: 농장 가져오셨어요?
0: 네, 가져왔습니다.
6: 비용은 분리적으로 말수하고 한 곳이 35만 원.
4: 농사를 짓고 있는 스마트팜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요. 이후에 농사지을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8: 계약서 작성하셨으니까 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동지대장 발급 받으시고 품질관리원 네. 가셔서 그냥 재등록하시면 돼요.
0: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작물이 없어도 농지대장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저 오이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작물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죠?

0: 원칙대로 하면 확인하고 할지 아니면 어차피 계약까지 했는데 네. 안 심으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0: 임대료까지 내셨는데 네. 그 부분 한번 상담해보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꼭 아, 성공하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농부로 독립하기 위한 첫 발을 뗀 다혜 씨. 스마트팜이 아닌 노지에서의 농사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농지가 생긴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농지를 보러 왔습니다.
1: 와, 넓긴 넓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볼게요. 와, 잘할 수 있겠지?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정말 기농 2년차 성공했다.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오이도 대박 나고 콩도 대박 나서 부자 돼서 꼭 하우스를 올릴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성달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2: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혜 씨 아자 아자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다.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한 사총사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3: 근데 너 오늘 안 짖는다.
1: 몇 번 봐서 그런가?
3: 그런가? 잘 있었지?
4: 진짜 이럴 것 같아. 나는 너무 무섭거든.
3: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있었어.
5: 이거 가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봐봐. 다 자르고 있었지.
3: 예쁘네.
4: 우와.
1: 오, 이쪽은 진짜
4: 부스럽다. 얘는 이겼네, 이겼네.
2: 오랜만에 막내 나니 씨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에 왔는데요.
5: 아, 이거 빨리 수확하기 전에.
4: 아, 저기 가위 봐. 아, 신기하다.
5: 그렇지.
4: 봐서는 자야 아, 모르니까.
1: 그렇지, 나도 그래.
4: 수직작물만 해봐서.
5: 너무 주름.
2: 한동안 집에 들리지 못한 나니 씨를 따라 나선 사총사. 궁금했던 복숭아 농사법도 배우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5: 이거 막 세준처럼 보이는 네. 거 그냥 이렇게 마디 좀 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엄마 바빠서 못 한다니까.
4: 아,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5: 얘는 열매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 두 개.
4: 가지 두 개?
5: 나중에 얘네들이 열릴 거를 좀 생각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1: 아, 그러면 지금 이후에도 열린다는 얘기야?
5: 아니, 이거 세준 내년 세준. 야, 명아 푹푹 치면 안 돼, 이거.
4: 뭐야, 조심하라고?
5: 이게 얼마 되는지 알아?
1: 하나에 만 원?
4: 만 원?
1: 거의 그 수준일걸?
5: 8만 원대. 뭐지? 8만 원.
1: 한 박스에 바르는 거죠. 오이 10배다.
6: 10배.
4: 오이는 지금 하나 600원 정도 해서요.
2: 그야말로 복숭아 몸값이 금값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도 한데다 가격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1: 지금 세수는 엄청 얇은데? 나무집 두꺼워진다고?
4: 그니까 신기하다.
1: 신기하다. 어려운데?
5: 아니, 빨리 하는 거지.
4: 이렇게 잘라.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3: 잘하네. 오빠가 여기 와서 알바하면 되겠다.
4: 너 마켓 자르고 있는 거지?
6: 아, 있냐?
1: 너보단 잘할까? 여기서 이번에 땅 임대 받았어요. 콩 심으려고.
5: 몇 평?
1: 2,000평 될 것 같아.
5: 풀을 못 잡아주면 콩 진짜 안 되는데.
1: 풀이야? 벼 할 때도 보면 그 테두리는 풀약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면 돼요.
5: 보라는 멜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 한번 해볼게요.
5: 아, 그러면 네. 콩을 심고 네. 나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 내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어느 때 뭘 줘야 되는지.
2: 모든 도와주시는 나니 씨네 부모님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김제에서의 귀농 생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1: 저희가 민망한
5: 아니야. 무슨 그때 자주 놀러와 고기도 와서 구워 먹고. 네.
6: 들어가 있습니다.
2: 그날 저녁 나니 씨의 자취방에 사총사가 모였습니다.
7: 오늘의 우리 조수는 바로 당신!
8: 뭐 할까요?
5: 짠! 진짜 이거 재작년 이걸로 김치찌개를 때리면 기가에 나요.
7: 진짜 맛있어, 나니네 김치.
5: 근데 오빠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잘.
7: 맞아, 맵찔이. 괜찮아?
5: 근데 저희 집 김치도 매운데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꼭 넣는 편이에요.
8: 내가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겠다, 상관없다.
5: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9: 쌀밥이랑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요.
5: 일단 김치를 조금 볶다가 우영 오빠가 썰은 양파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7: 가져오란 소리야.
9: 양 조절해서 넣으세요.
5: 나 양파 썰어주는 남자 처음 봐.
7: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닐까?
9: 비밀 비밀.
5: 오빠 나가주세요.
2: 오늘 저녁 메뉴는 나니씨표 꽁치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명란이 올라간 오이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4: 맛있네.
8: 배고파.
9: 밥 먹고 싶다.
2: 그리고 더울 때 딱인 오이 냉국도 준비 중입니다.
7: 아까 뭐랬지? 나니야?
8: 감으로?
7: 감으로 하는 거라 했나? 으아.
5: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밍밍해요.
8: 밍밍해?
7: 응. 너가 봐봐.
5: 빨리 다들 먹어봐요. 밍밍하다 그랬죠?
8: 밍밍해?
7: 빨리 먹어봐.
8: 이게
7: 살짝 물었어?
5: 언니 설탕 진짜 많이.
2: 아이고, 그런데 설탕을 너무 넣는 거 아닌가요?
5: 살려야 한다.
7: 살려야 된다.
2: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4: 됐다.
7: 어, 오케이,
4: 아,
7: 오케이.
4: 설탕 넣으니까 되네. 오케이, 오케이. 됐네.
5: 그럼 막내 오빠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4: 뭐라고?
5: 이거. 네.
2: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요리 솜씨 좋은 나니 씨의 지휘 아래 사총사가 함께 만든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4: 진짜 배고프다.
7: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 드세요.
4: 맛있게 드세요. 나 잘 먹게.
5: 네, 맛있게 드세요.
7: 아니, 진짜 잘 먹게. 미쳤다.
4: 진짜 맛있네.
5: 맛있죠?
7: 진짜 맛있죠.
4: 잘 끓였다.
7: 밥도 진짜 맛있다.
3: 맛있게 드셔주니 저는 그걸로 배가 부릅니다.
7: 진짜
4: 거짓말 없다, 야.
7: 많이 먹었단디야.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일한다고.
5: 언니, 오빠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7: 너무 고생했어.
5: 아, 너무 맛있다.
7: 진짜 맛있어.
5: 밥 좀 덮어줄까?
9: 한국인은 밥수.
2: 지난 1년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한 초보농부 사총사.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함께 달려왔는데요. 가끔 의견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힘을 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농사를 사랑하는 멋진 농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청년 농부들 파이팅!
4: 이거 판넬 있고 봉투 있고
3: 시식도 해야 되니까 그 락앤락 통도 챙겨가고
7: 다 챙겼네. 야무지게 챙겼네.
9: 아 맞아, 현금 차에다 넣어놨어요.
7: 나니야, 잘 팔아보자.
9: 못 팔면
7: 빵망이
4: 파이팅!
7: 파이팅!
4: 파이팅!
9: 파이팅!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가을이 돌아오면
2: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3: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4: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화련으로
5: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3: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4: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시대의 국악을 발굴하는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지난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20살이 됐는데요. 올해 대회에서 발표된

곡을 포함하면 총 180곡의 국악 창작곡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바로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0: 대연대회로 더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올해 대회에는 모두 64팀이 지원했고요. 1차, 2차 예선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친 10팀이 지난 6월 25일 본선 경연대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 전통의 뿌리 위에 창작 국악을 꽃피우다. 전통의 숨결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축제.
2: 우리가 21세기 한국 음악의 뿌리 피웁니다.
1: 지난 6월 25일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을 발굴해온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3: 화이팅!
1: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20년간 180곡의 창작 국악곡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4: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지난 20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창작 국악의 대표 등용문이자 공신력 있는 경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20회를 맞아 대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것은 그동안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1: 올해는 64개 팀이 지원해 1차와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데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됐을까요?
5: 긴장되지만 이제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6: 우리가 21세기 한국음악의 주인공이다!
0: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드디어 시작된 본선 무대. 하나로 모인 예술인이라는 뜻을 지닌 하모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야금, 아쟁, 바이올린, 동서양의 현악기가 모인 팀 하모예는 참가곡 블랙 웨이브로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는데요.

0: 너무 이 긴장인지 흥분인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양경 카페인데 파이팅!

네 번째 무대는 조선과 현대를 넘나들며 오늘날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드는 팀, 조선 버전입니다.

0: 팀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1: 네.
0: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0: 네.
2: 우연히 들른 펍에서 초기 로큰롤 장르인 로커빌리를 알게 됐다는 개호주 밴드. 경기 잡가인 장기타령에 블루스와 컨트리 리듬이 어우러진 로커빌리를 접목해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을 의미하는 이사이 팀인데요. 경기 민요 개성 남봉가 속 박연폭포의 절경을 감돌아 든다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참가번호 9번 비랑은 말의 울음소리는 해금으로, 힘찬 말발굽 소리는 타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0: 참가번호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 떨리는데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마지막입니다. 잘 즐겁게
3: 틀려도 좋아요.
2: 재밌게 신나게 마지막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4: 파이팅.
5: 마지막 무대는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뜻을 가진 팀 적감의 비나리입니다. 전통 비나리를 전자음악으로 재구성했는데요.

0: 때문에
1: 네. 올해도 실험적인 무대가 돋보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2: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먹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4: 우리 케이팝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음악에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한 10팀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장려상 4팀과 동상, 은상 각 두 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고
0: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
5: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제 네. 금상 한 팀과 대상 한 팀의 시상만 남았는데요. 21세기 대통령상 승격 이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첫 대상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까요?
0: 네. 아직 호명이 되지 않은 두 팀.
5: 두 팀.
0: 개호주 밴드와 적감 이 두 팀인데요.
5: 네. 제이스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개호주 밴드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5: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6: 결국에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7: 올해는 뭔가 기획팀까지 꾸려서 나온 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와 상관없이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뭐 보컬 중심의 곡도 있지만 뭐 장르의 경계가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다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지 창작 방향이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전통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며

0: 풍성하게 꼽히는 창작국악.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축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1: 네, 영광스러운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개호주 밴드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사회를 보면서 현장에서 개호주 밴드의 신명나는 음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개호주 밴드, 이름의 뜻 궁금하시죠?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앞으로 강한 에너지를 지닌 호랑이로 성장하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호주 밴드를 비롯해 올해 본선 경연대회에 오른 하모예, 삐에로, 염경관, 조선 버전, 이사이, 포짓, 판도라, 비랑, 적감까지 정말 열정을 다한 무대에 박수를 보내고요. 비록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54팀의 지원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온 우리 창작국악이 앞으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함께 더 큰 꿈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된 지 100년째 되는 해인데요. 당시 영화에서 불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지역과 형태, 시대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번에 시대에 따라 우리 정서를 대변한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관악아트홀에서 열린 음악공장 노을량의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세대별 아리랑인 만큼 출연자 역시 삼형제 노래팀 준찬솔,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경기민요소리꾼 송지연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각 세대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가사에 지역의 향토 아리랑 선율을 더해 색다른 아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서로 풀어낸 세대별 아리랑, 지금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2: 다섯 세대가 풀어내는 아리랑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시대를 건너온 아리랑이 새로운 우리 가락으로, 전 세대가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무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아트홀에서 다양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입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국악그룹 음악공장 노을량이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었는데요.
3: 네, 이번 공연은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라는 공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아주 큰 그릇 같거든요. 여러 세대 애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꼭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아리랑을 들어봤으면 해서 음원을 만들었는데 공연화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그 세대에 맞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직접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추가해서 좀 판을 넓힌 공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2: 오늘 무대를 이끌어갈 사회자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 황석정인데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으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높다고 합니다.
4: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대별 아리랑이라고 해서 이런 공연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아리랑이 그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 난 언제 자랑 어진 어른이 될까.
2: 세대별 아리랑 첫 무대는 어린이 아리랑인데요. 삼형제 노래팀인 준찬소리,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을 담은 어른이 대명과 열두띠 동물과 십이지신 이야기를 흥겹게 풀어낸 열두띠 동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표현해

0: 엄마가 늙어지면 슬플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뭔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 날 좀 보소 나를 좀 보소
2: 어른과 아이 사이 청소년 아리랑을 만나볼까요?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세 명의 청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혼란스러웠던 사춘기의 기억을 담아낸 안녕 어른과 미량 아리랑을 바탕으로 밝은 응원을 전하는 노래 Look at me가 청소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많이 벌어 죽을 때 싸가자 홀쭉홀쭉 내 지갑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요.

0: 우선 그 세대가 원하는 얘기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가 제일 주목이 돼서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 이런 말들이 저희 딸의 그 마음과 같아서 되게 그런 가사를 쓰면서 공감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1: 이번 무대는 음악공장 노을양이 부르는 청년 아리랑입니다.
2: 아줏가리 동백아 열지 마라.
1: 강원도 아리랑에서 출발한 팝 발라드 아줏가리 동백아로 사랑을 노래하고
2: 아리랑 나의 노래가
1: 나를 위한 아리랑으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무대는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이 중년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젊음은 떠나가지만 인생의 봄날은 매 순간 찾아온다는 노래 봄날을

0: 돋보기가 또 나의 친구가 되고 병원이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다. 이런 곡의 가사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1: 12곡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곡에서 마지막 끝머리에 있을지라도 그이 순간을 봄날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 세대별 아리랑은 이렇게 중년의 마음을 담고 어르신 아리랑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무대는 어르신 아리랑. 경기민요 소리꾼 송재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다정함을 노래한 다정도 병이랍니다로 인생의 황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0: 어린 날의 나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세상을 같이 어떤 아리랑 고개를 걸어갈까, 어떤 봄날을 같이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1: 각 세대별로 느껴지는 어떤 애환과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사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요.
2: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아리랑은 어떤 곡이셨어요?
3: 어린이의 노래로 시작해 어르신의 노래로 마무리된 무대, 세대를 넘어 아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4: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우리의 일생을 담은 노래로 재탄생됐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은 2018년 결성한 국악그룹으로 여러 섬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섬 아리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2022년부터는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아리랑을 세대별로 즐겨 듣는 대중음악 스타일로 만들어 세대별 아리랑을 공연해 왔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의 대표 민소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대별로 담아내고자 세대별 아리랑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의 형태는 수십 가지여도 하나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처럼 오늘 불린 노래들도 아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불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독보적인 가창력과 넘치는 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리꾼이자 가수죠. 2020년 트로트 싱글 사랑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가수 신승태.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신곡 연연을 발표한 신승태를 만나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저희 문화인 공감은 처음 오셨잖아요.
5: 네, 처음 왔습니다.
4: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5: 아, 우리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소리꾼 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입니다.
4: 네, 아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5: 예.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시네요. 실물로.
4: 키도 작아요.
5: 네. 아니, 키보다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4: 그럼,
5: 너무 아니, 좋으시네요. 비율이.
4: 승태 씨야말로 이렇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건장하고.
5: 그러니까 약간 너브데드 스타일.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4: 억울해 우리.
5: 손해보잖아요.
4: 그러니까.
5: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4: 왜요?
5: TV 안 나와야 되는 건데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4: TV 안 나왔으면 승태 씨 그 끼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5: 어디를 썰어도 풀겠죠. 어디서.
4: 야, 아니 진짜 요즘 인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5: 네.
4: 국악 방송에서 사랑하는 분. 진짜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지난 5월 30일에 콘서트를 열어서 네, 팬분들을 맞아요. 만났었고 요즘 그러면 방송 출연하시고
5: 네.
4: 또
5: 아, 봄부터 네. 한 6월, 7월 초까지는 행사가 또 많잖아요. 우리
4: 행사철.
5: 가수들 또 행사철이니까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4: 네.
5: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4: 네.
5: 나서 한 2주 전에
4: 네.
5: 2주 전에 제가 신곡 발매를 했습니다.
4: 그러니까요.
5: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공격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인 공간까지 나와서
4: 네.
5: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신곡 나왔습니다. 하러
4: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4: 아니 제가 왜 국악방송에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냐면 우리 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5: 네.
4: 2014 소리를 배웁시다.
5: 배웁시다에
4: 네. 출연해서 또 멋진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럼 그때 이제 소리를 배웁시다에서는 김지선 씨하고 같이 뭐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5: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티칭 선생님으로 간 거고 김지선 누나가 다 이제 진행을 해주셨죠.
4: 그때는 어떠셨어요?
5: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이 소리를 뭔가 이제 전문가의 이 소리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장르의 뭐 가수 다른 장르 가수분들도 오셨고 뭐 개그맨 분들도 오시고
4: 네.
5: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 배우는
4: 네.
5: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렵게 우리가 하는 식임새를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 뺄 건 빼고 그냥 정말 신나게 어떻게 우리 소리가 이제 이 청자들에게
4: 네.
5: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4: 예, 근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셨죠?
5: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그걸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서 저 이거 연습했어요. 이러면서 어디서 막 행사 갔는데 만나가지고 저 그거 소리배 보고 노들강변 배워서 저 이제 부를 줄 알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4: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속초의 아들이네요.
5: 네. 고향이 속초입니다.
4: 강원도 속초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고 속초 너무 좋잖아요.
5: 좋아하세요? 속초.
4: 너무 좋아하죠. 속초 너무 아이 낳고는 더 자주 갑니다.
5: 아이가 있었어요?
4: 아이가 둘이나 고마워요. 속초의 자랑을 좀 해준다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 속초는 맞아요. 너무 유명한 도시고 모두 우리나라에 뭔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세요? 휴가지가 어디세요? 하면 속초 그러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산도 좋고 산이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또 바다도 건강에 너무 좋다고
4: 산도
5: 하잖아요.
4: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5: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고 좋아. 그리고 석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살았는데 그 아바이 마을 석호가 이렇게 석호 아시죠? 이제 호수인데 이게 바닷물을
4: 가두는 듯이 네. 돌이.
5: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침 전이요 태적이. 근데 두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석호가 두 개가 있는 도시는 유일무이래요.
4: 근데 거기는 안 가봤어요.
5: 근데 아바이 마을은 안 가보셨어요? 배 타고 이제 들어가.
4: 안 가봤어요. 맨날 뭐 리조트만 갔죠 뭐. 그럼 이거 타고 이거 뭐죠? 속초 아이인가?
5: 속초 아이. 네. 거기서 속초 아이에서 이쪽으로 직진을 이렇게 조금 하시면 바로 이제 그 동네입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이 배 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거든요.
4: 거기 살았었어요. 네,
5: 배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동네에 있었는데 네. 중고등학교는 없어서 배 타고 다녔습니다.
4: 정말요? 이야. 아니 우리 신승태 씨 하면은 또 경연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경연대회 하면 MBN의 현역 가왕 2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탑 4에 맞아요. 오르면서 정말 신승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국악인들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연대회 프로그램 많이 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진짜 국악 대중화에도 어떻게 보면 앞서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고 역시 진짜 끼가 많구나 느꼈어요.
5: 아니 뭐 저는 그냥 뭔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나 요거
4: 밀어붙여.
5: 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4: 안 되면 제가. 말고 약간 이런.
5: 네,
4: 그렇죠. 끈하네요.
5: 안 되면 많은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으면은 그냥 막 하죠. 근데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이제 그 전향은 아닌데 네. 전향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국악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소리꾼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우리 소리도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약간 송가인 씨가 사실 첫 스타트를 그렇죠. 끊었잖아요.
4: 그렇죠.
5: 그래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준수도 역시 네. 김준수 씨도 역시 송가인 씨랑 친하고 하니까 이제 해봐라.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저 해볼까요? 송가인 씨한테 누나 저 어떡할까요? 그런 고민 상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해봐라. 근데 왜냐면 이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너의 영역의 확장이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나갔죠. 그리고 뭔가 저의 뭐 음악적인 뭐 영역의 확장 뭐 이런 막 거대한 그런 꿈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고 할머니랑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실향민 마을인데 아바이 마을.
4: 네.
5: 그래서 피난 오신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다 거의 대부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저희 방앗간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 공부 10원짜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미나투
4: 네네.
5: 하시고 노시고. 근데 이제 뭐 멤버가 다 안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네. 뭐 6명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 4명밖에 안 된다 그럼 좀 기다리고 하시다가 뭐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또 많이 안 오시니까 뭐 저희 집에서 고구마도 쪄 드시고 뭐 지짐도 해 드시고 하면서 노시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하시는 노래가 그때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돈돌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4: 어떤 거예요? 들려봐 주세요.
5: 돈돌라리 돈돌라리니 날라리요 모래 강변에 돈돌라리요 이런 거를 부르시면서 약간 이북을 그리는 예. 고향을 그리는
4: 그게 그럼 할머니한테 지금 배운 걸 아직까지 네. 기억하고
5: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런 노래가 들리니까 그냥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흘러간 트로트 옛날 가요들 네. 또 그런 것도 많이 부르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가 귀에 있고
4: 네.
5: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중에 막 가수가 될 거야 난 저런 노래 불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4: 네.
5: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 경기 소리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네. 경기 소리를

0: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래니까 약간 그 트로트 가수의 어떤 꿈이 약간 뒤에 이제 조금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송가인 씨가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맞다 나 트로트 하고 싶었지 나도 해볼까 이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잘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왔냐 빨리 해봐라.
1: 둘 분이 친구예요?
0: 저희 동갑 친구 저희 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도전한 건 현역가 아니고 트롯 전국체전이라고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4위를 해가지고 계속 4위만 하는 지금 그 자칭 제가 국민사위라고
1: 그러니까
0: 하고 다니는데
1: 국민사위 진짜 사위도 돼야 되겠네.
0: 네, 돼야 됩니다 지금.
1: 예. 야, 진짜 뭐 경기민요는 물론 발라드, 트로트, 댄스까지 진짜 춤도 잘 추더라고요. 예, 장르를 넘나드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신곡 연연을
0: 아, 네.
1: 발표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애절한 노래던데요, 또?
0: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끼쟁이가 갑자기 슬픈 노래를 또.
0: 전 사실 목에
1: 네.
0: 그런 슬픈 노래가 더잘 맞아요.
1: 아,
0: 제
1: 그래요?
0: 목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더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더 뭔가 감정이 더 뭔가 편안해요.
1: 어떤
0: 막
1: 곡이에요?
0: 이렇게 연연이라는 곡인데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아시죠? 그럼
1: 네.
0: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짜르트 선생님이 이제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몰랐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연락을 닿아가지고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노래를 막 들려주세요. 너한테 어울리는 노래들을 몇개 뽑아가지고 해놨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들려주시다가 진짜 빠른 노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연연이라는 곡을 딱 들려주시면서 이건 너가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들려줬어. 그럼 이 노래 목에 어울리는 가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너 노래를 듣고 이거 너가 불렀으면 좋겠다. 너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1: 다르다.
0: 그래서 딱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잘 되고 안 되고 막이 노래가 대박 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은
1: 마음에
0: 거예요.
1: 탁 왔어요?
0: 그래서 탁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할게요.
1: 네.
0: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녹음하게 됐어요. 이
1: 이야,
0: 연연이라는
1: 아니,
0: 곡을.
1: 정차르트, 정경천 작곡가님.
0: 네.
1: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곡들. 현철의 봉선화 연정. 진성의 안동역에서. 너무 좋은 노래들. 또, 유재석 씨의 유산슬. 요걸로 아마 많은
0: 맞아요,
1: 분들께 예,
0: 맞아요.
1: 이름을 알리셨을 텐데. 합정역 5번 줄. 뭐 이런 노래를 또 편곡하시고. 아, 근데 여름 하니까 정말 신곡, 그러니까 신나는 그런 댄스곡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끄는 노래는 따로 있었구나.
0: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뿌리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현역강 그 결승전에서 그 신곡 미션으로 받은 증거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신나고 통통 튀는 노래들인데 트롯은 나온 지 10년까지는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 아,
0: 조금 이제 지금
1: 좋다.
0: 올라오고 있고 약간
1: 네.
0: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사랑뿌리 너무 소문이 났어요. 예심에서 금지가 됐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1: 그런 곡들이 있어요.
0: 사랑뿌리
1: 왜냐면
0: 그만 불러라.
1: 대회를 나갈 때는 선곡이 진짜
0: 그러니까 그
1: 중요하거든요.
0: 노래를
1: 사람들 입소문을 탄 거지. 이 노래
0: 맞아요.
1: 부르면 많이 본선에
0: 맞아요.
1: 통과해.
0: 지금 입소문을 타서 다 사랑꾼을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금지가 될 정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신곡이고 더 해야 되고 빠른 노래들은 이제 두 개나 있고 그거를 막 이제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1: 네.
0: 요럴 때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다.
1: 이미지
0: 그래서
1: 변신.
0: 연연이라는 곡 하나 했습니다.
1: 한번
0: 그리고 이제
1: 좀.
0: 그런 사랑꾼이랑 요 증거가 뜨면은 같이
1: 시가죠.
0: 따라서
1: 그렇죠. 예.
0: 오죠.
1: 우리 한번 들어봐야죠.
0: 연연이요?
1: 네.
0: 같이 조금 불러볼까요?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그리 기억하는가 매여 있는 아픈 기억아 제발 나를 놓아줘 이런 노래입니다.
1: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면 연연하죠. 못 놓쳐.
0: 그 제목은 연연하지 않고 난 모든 것을 버리고 후루룩 떠나겠다. 곡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홍보할 때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루룩 버리고 떠나겠다. 하지만 이 노래 좀 연연해 주십시오. 저는 좀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히트곡에
1: 네.
0: 히트시켜
1: 아,
0: 주세요.
1: 정말 귀에 딱 꽂히네요. 너무
0: 그러니까 첫
1: 좋습니다.
0: 소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 그러니까.
0: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살살 불렀는데 여러분 음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아, 좀 들어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1: 진짜 좋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신승대 씨에게 가요계 단짝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KBS 브루의 명곡 트로트 절친 가왕전 1부에서 소리꾼 김준수 씨하고 담배가게 아가씨.
0: 맞아요.
1: 아, 이 노래 또 너무 좋은 노래인데.
0: 예. 너무 좋죠.
1: 이걸 불러서 우승을.
0: 우승했습니다. 예. 아, 김준수랑 같이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예.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국악인들이 어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있죠. 네. 예.
0: 뭐 많은 장르에 이제 타 장르 가수들과 함께하면서 아 우리 국악의 힘이 어떤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막 근데 준수랑 함께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잘 통해요. 어제도 너무 늦게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했어요.
1: 새벽에요?
0: 네, 한 2시쯤에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1: 어머, 남자들은 그렇게 통화해요?
0: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뭐 힘들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준수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1: 팬 네,
0: 팬 콘서트. 콘서트였어요, 팬 콘서트.
1: 팬 콘서트. 네, 콘서트. 맞아, 거기 출연하셨던
0: 거. 네, 제가 이제 또 가가지고. 의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고맙다고 이제 전화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점점 뭔가 음악으로 옛날에는 별로 이제 알긴 아는 사이인데 인사만 하고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 국악하던 시절에는 네. 좀 이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면서 안녕 준수 뭐 요 정도의 이제 관계였는데 요즘은 너무 같이 같은 장르를 또 하고 있잖아요. 국악에 있다가 또 같이 여기 대중음악에 네. 와서 또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뭐 그냥 아만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사이가
1: 진짜
0: 돼가지고
1: 진짜 단짝이네요.
0: 네. 돼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1: 그래서 또 김준수의 아지트도 네. 갔다 오셨더라고요.
0: 갔다 왔어요,
1: 우리 준수 씨 얼마 전에 또 왔다 갔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네. 김준수 씨가 첫 MC, 단독 맞아요. MC를 맡은 김준수의 아지트. 또 의리를 지키러
0: 다녀왔어요.
1: 서로 한 번씩.
0: 김준수가 또 그게 되자마자 네. 자기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발탁이 되자마자 MC로 네. 저한테 바로 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갈까? 첫 번째 오라는 거였어. 그날 시간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김준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
1: 그래서 저한테도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죠? 국악인도 아닌데 예술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0: 나가세요 한번.
1: 가서 뭐 해요 저는?
0: 뭐, 이거 인터뷰하세요. 뭐라도 하면 되죠.
1: 아니 안 그래도 준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인들 만나면 이제 우리 아지트 나와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나와주세요 한다고.
0: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근데 나 회사에도 물어보고 아 빨리 물어보라고 회사에 물어보 된다고 무조건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국악 방송에서 제가 네. 거기서는 또 이제 트롯 가수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또 그런 대중음악보다도 이제 국악 방송이니까 어쨌든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원래 경기 민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조금 밴드로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봤는데 도세라는 노래하고 네. 뭐 느리게라는 노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도세는 원래 탑돌이에요. 탑돌이 도세도 탑돌이를 하면서 네.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108번을 도세 나무하면 탑을 간세부서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아, 이 도세도세란 말이 너무 재밌다. 계속 도세도세가 나와요.
1: 후크예요. 네,
0: 그래서 아, 이 도세가 탑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1: 너 돌았어? 약간 네, 그런 것 같아.
0: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우리가 살짝 놓고 잠깐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세상 아니냐. 네.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 곳 아니냐, 지금. 막 뭐가 우리가 쥐고 막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냐. 잠깐 나사 하나 빼보자. 그러고 한번 돌아보자.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편곡해서 정말 도세도세 인생.
1: 인기 많겠다.
0: 그렇게 이제 만들어본 노래고.
1: 알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그런 접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요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마이바이.
1: 아마 이제 뭐. 대중들에게는 네. 좀 트로트 가수로서 신승태 씨가 많이 익숙해서 네. 소리하는 신승태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 놓치지 마시고 7월 네. 31일 밤 금요일 밤 10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예.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네.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네. 야, 근데 라디오는 또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2년 지금 넘었거든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에 부쳤어요. 혼자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고 하면서 이제 뭔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노래로 만나는 저희들은 가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그냥 막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게 그렇죠. 되고 제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랑 막 나누게 되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1: 진짜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죠.
0: 안방에서 같이 떠드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네. 마시면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계속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네. 이럴 때 제가 뭘 할지도 알고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중간에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1: 빨리 자르래요.
0: 목탁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피디님이 목탁 소리가 있어요. 떡떡떡떡 그러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 아, 진짜 알아서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길어지면은 다 거기 댓글에 목탁.
1: 저희도 분량이라는 게 있고 이게 편성 시간이 있는데 승태씨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목탁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0: 목탁 좀 써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 같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뭐 계획이나 목표나 올해 이제 마지막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0: 하반기는 이제 연연이라는 신곡이 나왔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네. 연연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콘서트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만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아, 그리고 그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신승태 앞으로도 음악 또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문화인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말이 끝나질 않아. 탄탄한 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국악,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소리꾼이자 가수인 신승태. 오는 7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더 진솔한 모습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신곡 연연으로 돌아온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K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부산 백스코 1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관리 방향을 논의, 의결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 여부가 결정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7월 26일 백스코에서 굿 보러 가자 부산을 개최하는데요.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국립부산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우리소리 바라지의 시나위, 동네학춤보존회의 동네학춤 등 120여 명의 명인과 예인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방문객들에게 국가무형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6일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에 앞서 7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길놀이, 줄타기 등 전통 연희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들과 신명나는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3: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이쁘다.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어디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객이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어.
2: 아, 아.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1: 여덟 개.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팀 하면 연희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대신 치려고 했지.
1: 그러니까
2: 대신 치려고 했잖아.
1: 맞아.
2: 6년 됐지. 어디야?
1: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사실
2: 아니 안 바꿔도 돼.
1: 이거 그대로
2: 어때 못
1: 가는 거잖아. 지금 치는데.
2: 그 앞에.
0: 둘.
2: 그 어디 줄여야 돼?
1: 뒤에는 좀 못 줄이네.
3: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활대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팝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부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나오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아,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화려
3: 얼어 죽은 놈 사기야, 칼에 맞은 놈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2: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3: 안전 살피기.
2: 행동하세요.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조다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작년에 이은 아시아의 소리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음악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문화를 서로 배우고 예술이 함께 성장해온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도 지휘에 중국음악학원 민족악단 단장이자 중국중앙민족악단 상임지휘자인 슈쯔준 지휘자가 연주하겠습니다. 오늘 협연하는 연주자들은요, 10년 전 국립극장의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해서 선별돼서 한국을 방문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워서 예술적 교합을 나눈 인연의 주인공들입니다. 문화가 이어지고 예술이 대화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곡은 관현악 요종무곡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요종무곡은 중국 남방 소수민족인 요족의 전통 춤에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노래와 춤에 능한 요족 사람들의 삶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주될 곡은 박천지 작곡의 우즈베키스탄을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 기체크를 위한 협주곡 기류입니다. 기체크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연주되는 전통 현악기인데요. 두 줄의 현을 활로 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협연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지휘를 전공한 아크말 투르스노브 아바 조비치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럼 슈쯔준 지휘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강상구 작곡가의 작품으로 초연되는 몽골 민요를 위한 뿔피리 협주곡 사막의 별입니다. 뿔피리는 몽골의 전통 관악기로 동물의 뿔이나 금속, 나무로 제작되며 특유의 깊고 맑은 음색으로 광활한 초원의 자연과 유목민의 삶을 노래하는 악기입니다. 이 협연자 챙드 어치를 만나는 몽골 국립음악원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대금을 전공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정철오류 아징산조 협주곡입니다. 박범훈 감독이 작편곡한 이 곡은 여성 국극 분위기와 개면조 선율이 중심이고요. 화려한 기교가 특징인데요. 특별히 오늘 협연에는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아징수석단원으로 제2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한림단원이 연주하겠습니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아쟁 연주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뿔피리 협주곡 사막의 별과 정철오류 아쟁산조 협주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비파 협주곡 고도수상입니다. 이 곡은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시추준 지휘자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협연자는 싱가포르 화악단 비파 수석자이자 난양예술대학에서 비파를 지도하고 있는 연주자 유재합니다. 아, 마지막 곡을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저희의 공연이 잠시나마 다른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따뜻한 통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끝까지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립국악과대악단이 이어갈 음악의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비파 연주자 유자와 시추준 지휘자를 모시겠습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0: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2: 치, 기타가 더 멋져요.
3: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2: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3: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3: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3: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 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Hey,
2: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3: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4: 얼어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2: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3: 어머, 누가 할 소리를.

이쁘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이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이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들어봐요.
0: 아름다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주단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그렇게 끝나지 않지.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합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있어.
1: 네.
2: 뜨거운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1: 그쵸. 모르셨나요?
2: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1: 어떻게
2: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응.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 응.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2: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어.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지금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네. 아, 맛살이 아니군요.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 햇살. 네. 네. 예. 창호해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1: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2: 예, 그래요.
1: 네.
2: 자, 그러면 네.
1: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2: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꽹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1: 그렇죠.
2: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2: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8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1: 네?
2: 국악방송 FM DJ 동시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1: 이세준 8단입니다.
2: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1: 와!
2: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1: 와!
2: 경쾌합니다.
1: 와!
2: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1: 와, 처음부터.
2: 참 청아하고 듣기 좋지요.
1: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2: 예. 탁!
1: 네. 네.
2: 찌킥! 이래서 소리가
1: 예뻐. 네,
2: 톡! 아,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좋습니다.
1: 네. 네, 네. 네,
2: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1: 아,
2: 네, 실수가 네, 그렇죠.
1: 아, 처음이니까 네,
2: 아직 실수합니다.
1: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1: 맞아요. 네.
2: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1: 네.
2: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1: 네.
2: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1: 네. 네.
2: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네. 또 두 번 있죠.
1: 와.
2: 와.
1: 어머.
2: 대단한데요.
1: 와.
2: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2: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1: 네.
2: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1: 네.
2: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1: 네.
2: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1: 네.
2: 네. 과연 그걸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1: 네.
2: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준 팔단 이거 웬 일입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팔단 네?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1: 네, 아직 몰라요.
2: 네,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네. 네. 이번에 성공하면
1: 왜요?
2: 이번에 성공하면
1: 왜요? 뭐 하?
2: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팔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2: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됐다고 합니다.
1: 네.
2: 대단하지 않습니까?
1: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2: 네?
1: 네?
2: 둘, 셋.
1: 괜찮아, 잘 될 거야.
2: 그렇죠. 네. 썰렁하네요. 네. 네.
1: 괜찮아, 잘 될 거야.
2: 자, 이세준 팔단 완전히 네. 승기를 잡았어요.
1: 네. 저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예,
2: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1: 네, 맞아요. 네.
2: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1: 네. 네. 와!
2: 아직까지. 네. 네. 와! 아직까지. 네. 네.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1: 네. 네. 와!
2: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일타기도. 네?
1: 와! 와!
2: 야! 진짜 쓸어버리네요.
1: 네.
2: 네?
0: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 이것이 알까기다.
1: 와.
2: 네? 와. 이세준 팔단.
1: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2: 이세돌 구단.
1: 네.
2: 알까기는 이세준 팔단.
1: 혹시 가족이신가요?
2: 와.
1: 아니요.

0: 이럴 수가. 와. 끝내줍니다. 네.
1: 멋있었어요.
0: 예. 오. 오히려 참 연초팔단 우리 네. 다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1: 네.
0: 네. 자, 과연.
1: 오! 와!
0: 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나 이한철이야.
1: 네.
0: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좋아요.
0: 네, 좋았습니다.
1: 네.
0: 네, 이러다 보면.
1: 네.
0: 이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0: 네. 네. 자, 이세준.
1: 어, 아,
0: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오. 처음에 실수를 한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1: 네. 위험할 뻔했는데.
0: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팔단 그 자리로 옮겨서
1: 네.
0: 해달라.
1: 맞아요.
0: 그리고 욕심각진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한철 팔단을 하네요.
1: 네.
0: 근데 자세가 잘 안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냥.
1: 과연.
0: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오.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1: 네.
0: 예.
1: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0: 다수고탄을 다수 지킬 것인지. 자세로.
1: 오,
0: 예,
1: 그래도
0: 그냥 다소고 타기만 네.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1: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0: 네. 네.
1: 이세준 팔단은
0: 네.
1: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1: 네.
0: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1: 아.
0: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0: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1: 네, 진짜 대단해요.
0: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 아, 저는 깜짝 놀랐네.
0: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1: 네.
0: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1: 네.
0: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1: 오, 좋아요. 저 네?
0: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고요.
1: 네.
0: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1: 네.
0: 예, 실력파예요.
1: 네.
0: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1: 네.
0: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1: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0: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1승이 필요하니까
1: 맞아요.
0: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철 팔단도 7단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1: 네.
0: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1: 네.
0: 오 무서운 수가 있어
1: 네.
0: 상대가 얕보지 못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대국판마다
1: 네.
0: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1: 맞아요.
0: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1: 네,
0: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2니까
1: 네.
0: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시원시원하게 논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네.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1: 와, 진짜 잘하는데.
0: 진짜 잘하지요.
1: 네.
0: 네. 금원도리에서. 예.
1: 딱 깔끔하게.
0: 아. 군더더기가 없어.
1: 네.
0: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1: 네, 맞아요,
0: 않습니까
1: 맞아요.
0: 스타일이.
1: 오.
0: 네.
1: 와, 근데
0: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 깔끔합니다.
1: 네.
0: 그래, 그래,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 네.
0: 하나 남았어요. 저!
1: 오!
0: 아.
1: 너무 아쉬워요.
0: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하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잖아요?
1: 네.
0: 각이 잘 안 나옵니다.
1: 맞아요.
0: 아. 네, 그걸
1: 뭐
0: 이제 야구는 그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1: 내가 알아서 하겠다
0: 네.
1: 내가 알아서 하겠다
0: 네.
1: 어?
0: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알을
1: 네. 네
0: 그러나 네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1: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0: 네 세 알 자 요 한
1: 네.
0: 점을 가지고 과연
1: 네. 아, 이렇게 하겠다.
0: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있다.
0: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1: 네.
0: 거리는 있지만,
1: 네.
0: 각이 좋으니까.
1: 건드리지
0: 자세가 좋으니까.
1: 돼요.
0: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도론.
1: 네.
0: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1: 네. 이거.
0: 여기서 승부수를

0: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성님. 이렇게 해서 인사점 발달의 꽃은 승리.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예명인전 시즌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네, 포선 끝났고요.
1: 네, 그럼 흑돌을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이한철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네, 비슷해요. 좌센쪽. 아,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1: 네. 아, 멋있게 쳤는데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네, 이한철 8단. 예. 와, 좋습니다.
1: 지금 6달씩 있습니다.
0: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기풍이 시원시원한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1: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네. 노계 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1: 네.
0: 네, 5대5. 막상막하는 얘기예요.
1: 네, 오늘 재밌어요.
0: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1: 네.
0: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
1: 네.
0: 아,
1: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8단이요.
0: 네.
1: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0: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1: 네.
0: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1: 네.
0: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습니다.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1: 아, 그 됐다.
0: 됐다 됐다.
1: 네. 아, 좀 똑같아요.
0: 예.
1: 네, 다섯 달씩.
0: 그렇습니다.
1: 저. 아, 계속 이렇게.
0: 예, 뭐 손해볼 건 없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1: 네.
0: 네.
1: 혹시 최서범님은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0: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 방송이라 큰일 나지루라고 하네. 김가영 주도원님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1: 네.
0: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8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와, 이한철 8단 대단하네요. 네.
1: 제목이 달거리.
0: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0: 이신구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1: 네, 신구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8단의 작품이죠.
0: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그러나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한철 8단. 와, 저런 운명수. 오 노래.
1: 와.
0: 저 먼 거리에서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8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이수준 8단. 1차전하고는

0: 가라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1: 네.
0: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1: 어.
0: 지금 어.
1: 어?
0: 네.
1: 어머.
0: 네.
1: 어.
0: 지금 어.
1: 어.
0: 네.
1: 어머.
0: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1: 말렸어요. 네,
0: 말렸습니다. 이어 저 발달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새끼를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우와! 계속해서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1: 네.
0: 네. 오! 이어 저 발달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기 영역한 이세준 발달 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1: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예. 자, 그러나 이세준 팔단.
1: 어?
0: 예. 아!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1: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0: 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1: 네.
0: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1: 네. 네,
0: 일단 살고봐야 되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1: 네.
0: 네. 가진 자의 아!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1: 네.
0: 어, 꽤기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1: 네, 그래도 유리.
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대공인을 빼겠죠. 그렇죠.
1: 아.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발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네.
1: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1: 네.
0: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1: 네.
0: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1: 네.
0: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이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초들어온 걸 포기하고 내가 갈 길, 아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어,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아 손이 떨리나요?
1: 아, 아
0: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아,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아,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러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자,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소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1: 네.
0: 예, 이세준 8단은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1: 아.
0: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하겠습니다.
1: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3: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3: 그렇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3: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예. 네. 오.
0: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4: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4: 아빠 잘했지?
5: 첫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아, 첫판이.
5: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윤득평아야. 토끼의 가한 이야기 된다 기로 폐주부가양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온 인디 수종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어느새 좀 뭐랄까요, 햇살이 좀 더 짙어지고 좀 시원한 바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예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습니까? 다은 씨만의 그 더위 탈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더위 탈출이요? 네. 더위 탈출하면 아무래도 음식이죠.
0: 음식으로 어떤 걸로?
1: 아니면 마시는 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0: 술이요?
1: 식혜.
0: 막걸리 같은 동동주 같은 거 드시려는
1: 동동 띄워진 식혜.
0: 식혜를 참 좋아하시죠.
1: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종 씨는요?
0: 저는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1: 이열치열.
0: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치열하게 불과 싸우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가족들한테 대접해 줄 때.
1: 어떤
0: 그때
1: 요리요?
0: 전 여름을 이깁니다. 닭곰탕 같은 거.
1: 아, 닭곰탕.
0: 뜨끈하게 오히려 먹는 게 더위에 좋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요, 이런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사실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잠시 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대가 수군가로 꾸며졌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덕분에 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 중에는요, 여름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여름의 설렘과 또 계절의 정취를 담아서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흥겨운 신민요를 듣다 보니까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1: 네.
0: 새 친구는 어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어요?
2: 저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0: 네.
2: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하늘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0: 오.
2: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0: 무서워요. 근데
2: 아빠와 언니랑 서로 응원하면서 타다 보니 금방 도착해 있었어요. 스릴도 넘치고 다 타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친구는?
3: 근데요.
0: 네.
1: 네.
3: 저는 여름에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0: 네.
3: 그때 야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부채를 샀는데 갑자기 국악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1: 아, 국악 본능이.
0: 부채를 보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3: 그래가지고 네. 길을 걸어가면서 부채를 척 펼치고 춘향전 판소리 그걸 따라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어요.
1: 그때 보여줬던 판소리 그게 뭔지 궁금해요. 살짝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3: 네. 예, 방자야. 저건 노농님 속에 울긋불긋 돌아가라 거는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1: 잘한다.
0: 베트남에서. 와,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었겠네요.
1: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3: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0: 그래요?
1: 삼계탕을?
0: 예, 이게 봐요. 그래서
3: 여름에는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삼계탕 국물과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삼계탕 먹고 가야금을 힘있게 뜯는다. 정말 진정한 국악인인데 그런데도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들어요?
2: 야외 공연할 때는 한복에 속치마까지 입어서 정말 더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1: 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도 왠지 연습을 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루만 딱 쉬고 연습을 쉬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4: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0: 아, 거기 계시구나.
4: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0: 아,
4: 제 공연 영상을 보시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3: 아, 저는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정말 저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0: 왜요?
3: 공항에서 태권도나 어가행렬 같은 멋진 문화 공연도 보고 재즈 버스킹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같은 가야금 병창 어린이 국악단 공연도 보면 초청해 주시면 진짜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0: 그러네. 네, 인천공항의 직원 여러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공연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1: 초청 좀 해주세요.
0: 예. 자, 그리고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4: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1: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0: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미 뭐 여기가 낙원입니다.
1: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예, 정말 낭만이 살아있는 이새 친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고무양의 나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학교

0: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옥상에서 다 같이 먹던 수박이 정말 맛있었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같이 옥상에서 먹던 수박이 떠올라요.
1: 하지만 여름엔 두꺼운 의상이 많아서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면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2: 연습하느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리틀레인 무용단 최고입니다.
3: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저희가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창작 무용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 보여드릴게요.
4: 오늘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저희는 수박 주스 먹으러 갈 거예요.

0: 야, 정말 제목처럼 푸른 여름의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진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 무대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답게 무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여름의 풍경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여름 바람처럼 시원한 울림이 느껴지는 정가 무대였습니다. 소희 친구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국악을 접했었는데요.
2: 네.
1: 그때 머리에서 국악이 떠나질 않아서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던 걸 네. 엄마 친구분이 들으셨는데요.
0: 예.
1: 엄마 친구분께서 네. 저한테 국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정가를 배우게 돼서 3년 정도만 살게 되었어요.
2: 아,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정가를 배우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 네.
2: 아, 진짜 이건 뭐 정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계속해서 정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가를 배울 수 없지만
0: 네.
1: 그래도 한국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오면서 수업을 듣고 엄마와 평소에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직도 정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봐요.
1: 네.
0: 와, 정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한국은 지금 꽤 덥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름에 좀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한국은 좀 더 더운데 피부는 덜 탄 것 같고요.
2: 네.
1: 제가 사는 아틀란타 조지아주는 덜 덥지만 피부가 금방 타요.
0: 아, 그래요?
1: 거기에다가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에는 장마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아, heavy rain?
1: 네.
0: yeah. I know.
2: 그래요.
0: Yeah.
2: 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회로 정가를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0: 알려야죠.
2: 아,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정가를 불러본다던가 정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1: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가 공연을 했었어요. 환호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0: 아, 진짜 또 미국에서 하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1: 네.
0: 네.
1: Hi guys, it's me, Soy.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I hope you can still encourage me and watch me grow.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2: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가사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되고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2: 소희 친구는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1: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0: 예.
1: 그래서 교복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뭐 있어요?
1: 저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먹고 싶습니다.
2: 오랜만에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2: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1: 네.
0: 네, 이번에는 흥겨운 미녀 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리초등학교 4학년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저는 7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걸 제 눈으로 보니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래를 통해 저를 세상에 알리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들어볼래? 감사합니다.

0: 네, 여름의 흥이 물씬 네.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보니까 뱃노래의 시원한 가락 그리고 미량아리랑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지니까 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요는요, 그 지역의 풍경과 또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치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우종씨, 예. 오늘 무대를 보니까 네. 시원한 바다나 아니면 산으로 네.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유, 진짜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그쵸.
0: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1: 아, 어떻게, 네. 올해는 따로 가나요?
0: 부부가 반대입니다. 산바다 고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1: 매년 그렇습니다. 숙제예요.
0: 한번 고민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소리로 여름의 정취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치남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이끌어나가는 악기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날이 참 덥죠?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더운 날 피리를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어요. 장중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를 더해줄 연주인데요. 에어컨을 끄셔도 될 만큼 시원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치남 기억해주세요.

0: 아우, 필이 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1: 네.
0: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물소리나 바람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필이 선율도 그런 여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에서는요. 흥겨운 민요부터 또 깊은 울림의 기악곡까지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신봉사. 맹덕이니 잃고 황성길을 올라갈제. 날이 차차 밝아지네.

날 버리고

제

오뉴월 삼복 성념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하니 지인이 유순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초르르르르 저 골물이 꼴꼴 열이 열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차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버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느냐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더듬 내려가서 의복을 헐헐 벗어놓고 물에다 붕덩 드란드며

향이 좋다.

0: 네, 변재은 친구가 들려준 시원한 창법의 심청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판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판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찾아 듣다가 국악중학교 정기 공연인 소리샘 예술제를 보러 갔는데 네. 그때 아, 나는 꼭 판소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안무랑 뒤에 악기분들이랑 그렇지, 다 같이 그렇지. 하는 게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 막 소름 끼쳤구나.
2: 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다 보면 또 잊지 못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요?
1: 저는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 첫 대회?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첫 소절을 불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0: 어떻게? 네.
1: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네. 눈앞이 이제 딱 새하얘졌는데 끝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네. 중간에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무대를 끝까지 마치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네. 아빠께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재은아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였어요.
0: 아 진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네. 끝까지 해서 우수상을 야 아, 진짜 대단한 그런가. 열정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죠. 네. 예, 그 정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2: 오늘 또 그리고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인데요. 재현 친구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 저는 여름 하면 여름 산 공부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요.
2: 공부? 산 공부?
1: 산 공부는 산에서 선생님과 언니들과 2주 동안 소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폐활량을 늘린다고 계곡에 가서 잠수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필요하죠 필요하죠
1: 제가 잠수를 할 때 언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언니들은 역시 대단하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고 보니까 저만 잠수만 하고 있고 언니들은
0: 중간에?
1: 위에 있다가
0: 한번 나왔어요?
1: 제가 올라올 때쯤에 맞춰서 다시 잠수를 한 거였어요
0: 아하 속았네
1: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0: 지금 생각해도 화가 많이 나죠.
1: 아니 재밌고 네.
0: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재은 친구 정말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단한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친구들의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속에서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에는요 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변재은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Hey! Hey!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Hey,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3: 해주세요.
4: 얼어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1: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고침생이요. 좋다.
1: 빨간 벌써 빨간 벌써.
2: 경제총조사가
3: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4: 혁신기 업.
3: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업.
2: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3: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네, 심장의 울림소리 같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북의 울림으로 국악한마당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한마당 위서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국악한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흥겨운 시간 보내보시죠.
2: 네. 네, 여러분의 토요일 오후를 신명난 북소리처럼 우렁차게 채워줄 토요일의 남자 저 소리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뭐 시작부터 아주 그냥 둥둥둥둥 신나게 네. 북을 두드리면서 시작하니까요.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우리 장단 안에 담겨있는 신명이 답답하게 막혀있던 가슴을 그냥 시원하게 확 풀어주는 것이겠죠.
2: 네, 네, 예전에는 특히 우리 어머님들 네. 다듬이질도 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북어도 패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셨는데 그러게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국악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장단 배우기 함께 하시면 정말 신나고 재밌는 네. 예, 우리 장단 저는 강추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한번 꼭 좀 시간을 내서 배워봐야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실 토요일에 우리 국악한마당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네. 아주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무대 열어볼 텐데요. 이어지는 무대에 남상일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자, 국악한마당을 위해서 두 명의 멋진 남성 명창이 찾아와 주셨구나. 카랑카랑카랑한 고음이 멋스러운 황용주 명창과 구수하면서도 애잔한 음색이 멋스러운 김경배 명창이 오셨는디 황용주 명창의 멋진 산타령이 시작!

0: 네, 두 남성 명창의 무대에 이어서 젊은 여성 소리꾼들의 아리랑 무대를 만나봤는데 와 정말 스튜디오에 뭐 봄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아주 화사하고 눈이 부시네요. 네.
1: 경기민요를 전공한 다섯 명의 젊은 소리꾼이 함께하는 앵비라는 팀이에요. 아, 네. 꾀꼬리 앵자에 나는, 네, 아. 나는 꾀꼬리라는 팀 이름을 가졌죠. 네. 우리 전통은 잘 지켜가면서도 관객들과 가까이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팀입니다.
2: 네, 네 고운 처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거기에다가 또 멋진 춤동작까지 함께 하니까요. 저도 좀 문자 써도 되겠습니까?
0: 써보세요.
2: 금상첨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죠?
0: 네.
2: 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0: 어쨌든 유난히 남상일 씨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악 한마당의 아주 인기 무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창극을 연속해서 단막으로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흥보전을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박예리 씨가 열어주시죠. 네.
3: 그때요.
4: 어.
3: 운봉 함양 두 얼품에 흥보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동생 흥보는 마음씨가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나 형 놀보란 놈은 심술이 고약하고 괴팍하여 남한테 심술을 부리는 뒤 꼭 이렇게 부리던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목 고고 삼살방에다 이사군 그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분난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기가는 과객 양반 채울 듯기 붙들었다 해가 되며 흐르되어 쫓고 다 큰 그네기 겁탈 수절과부는 무함 잡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똥노노놈 주잔치고 제주병에다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끼놈은

0: 간 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랐으니 형제 윤기인들 알 리가 있겠느냐. 어. 하루는 이 놀보란 놈이 심술이 나서 그 착한 동생 흥보를 내어 쫓아껐다.
1: 형님, 네. 나가라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한 풍흙 어느 코스로 가면 살뜨도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폐기숙제 쇼도둑던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찌를 할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네 건데 그치 다툼없이 평생 흐를 호지의 호식 먹고 입고 쓰고 담고 세상 분표를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

가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치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어가 사자허니 백물이 없어가서 살 수 없고, 가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로는 산이 강경이 삼포주 사법성이

되게 양벌들이 쉬어서 살 수가 없어.

0: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시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오. 아이고, 우리 흥보세님 불쌍해서 어쩔까. 에라이 호랭이라 바싹 깨물어 갈 놀보놈아 이놈아. 아이고, 내가 놀보놈 마당새만 아니었어도 잠깐 우리 흥보세님 따라갈 것인디. 그렁저렁 흥보세님 식구들은 성현동 복덕초이라는 곳을 당도였겠다. 비눈막 있어 그곳에 틀을 잡았겠다. 그런디 아추르르르 나온 남매들, 어? 배가 고파갖고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저희 어머니를 조르는디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1: 아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밥 좀 주시오파. 어머니, 나는 호박 시루떡 좀 해주시오. 따수면 따순 대로 달고 식으면 식은 대로 호박 시루떡이 겁나게 달지라. 예. 어머니, 아 나는 육개장국에 허연 쌀밥 좀 말아주시오. 어머니, 나는 그 연계탕 생치구이 어만두 육만두 두루산적 좀 해주시오. 먹어 볼라요.
2: 뭐다 이놈들 입맛들도 안다.
3: 그렇지. 에이, 이것들이 음식 타령을 해서 그런가. 나는 아주 그냥 속이 느글느글해 죽건데. 응. 어머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꿀물 한 잔만 다 주시오.
2: 개기 이놈.
4: 어머니, 아이고, 날랑은 조그만한 송아지 한 마리만 사주시오.
2: 아이고, 너는 장래 사람 노릇하겠다. 그래, 송아지 사주면 뭐더게?
4: 살을 많이 찌어서 모드락 불에 폭삭 끓으려 먹으려고.
2: 뭐시오? 그게 뭔 소리오?
5: 어머니.
2: 뚫은 고동부살이 성으로 애미를 부르느냐?
5: 어머니 아버지 공론어여가지고 아,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장가. 어머니 아버지는 손주도 안 보고 잡소.
2: 어찌

0: 된다. 이놈들아!
1: 아 시끄러, 시끄러. 너희들 많이 배고프지야? 여기 오신 분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뭐 좀 사 먹을까?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없이 사는 것도. 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없이만 살라는 법 있냐? 그리여 너희들 야들아 너희들 말이여 그 장기 있잖여 소리 한마디씩 해서 말이여 우리 기운 좀 차리자 다들 야들아 그럼 내가 소개 흘랍니다. 저 성현동 폭덕촌의 허명차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죠.

0: 어떻소? 우리
1: 잘하네.
0: 자식들 잘하지라.
1: 잘하지요.
0: 겁나게 잘하지요. 아따 여기 오신 분들 보통이 아니네. 뭔가 있어? 뭔가
1: 그러게요.
0: 있어. 아따 우리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소리 한마디씩 한 게 아 힘 불끈불끈 나지라.
2: 네. 네
0: 아버지 우리 가요.
1: 아이고.
3: 자, 국악 한마당에서는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인, 명창, 명물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 네, 오늘은 네.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죠? 덤, 그리고 원 플러스 원으로 형제 명창을 모셨는데요. 네. 아주 우리 소리에 푹 빠져있는 형제 명창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어머나.
1: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네. 무대를 꽉 잡는 맛이 있는데요. 이 소개만 들어봐도요. 그 지난번에 모셨던 네. 이은관 명창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 형제는 누구한테 배뱅이고 배웠는지 궁금해요.
2: 이은관 선생님이요.
3: 와, 어쩐지. 이은관 선생님. 지금 이은관 선생님 연세가 97이시잖아요.
1: 그렇죠.
3: 아마 80년 전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우리 네. 그 두 어린이들 정말 서둣소리가 절대 쉬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형제라고 하니까 정말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4: 캬!

0: 우리가 나라를 남길 모든 나무에게도.
1: 그런데 네. 제가 살짝 소문에 듣기로는 형이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2: 그래요?
3: 제가 못하면 형이 혼내요.
1: 아이고. 아니 혼낼 데가 어딨어요 이렇게 조그만 동생을.
4: 아니 형 아니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자랐는데 혼낼 데가 어딨어요.
0: 동생이 못하거나 말 안 들으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4: 와, 아니 근데 우리 동생이 네. 말을 안 듣나 보다 잘.
1: 형 말 안 들어요?
3: 네.
1: 형제가 서로 의지해서 소리 공부 더 많이 해서 우리나라를 짊어질 대표 명창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바로 배뱅이 굿인데요. 우리 형제의 배뱅이 굿 만나보면서 우리 윤호, 민호 형제와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죠.
0: 배뱅이가 죽으니까 무당으로 간대! 제

0: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소리를 나눈 너무나 행복한 국악 한마당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신명나고 즐거우셨나요?
1: 네. 네, 특히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도 치고 웃으면서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소리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즐길 때 더욱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0: 그럼 끝으로 남상일 씨에게 우리 장단 배워보는 시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상일 씨 여러분과 함께 장단 배워보는 시간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 남상일과 함께 우리 장단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새마치 장단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리 장단, 새마치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거리 장단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국거리 하니까 어떤 분은 황태 콩나물? 에이, 국이 아니고 굿입니다. 네, 국거리 장단. 제가 먼저 굼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네, 왼쪽과 오른쪽 같이 치는 걸 덩, 그리고 왼쪽만 치는 걸 쿵. 그리고 또 이번에는 딱 이런 게 없고 기덕이 한번 나오잖아요. 기덕은 한번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덕. 그리고 또 더러러러. 예, 이 채편을 한번 흘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굼으로 한번 해보세요. 더러러러러. 아, 잘하세요. 느낌 아니까. 네,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네, 역시 국악 한마당 방청객 여러분들은 수준이 남다르십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장구를 쳐가면서 여기 계신 분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3: 네.
2: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오신 분이세요?
3: 아, 저는 민요판소리 동호회 소리마루에서 온 김재관입니다.
2: 네, 우리 김재관님 장구 한번 쳐보실까요? 국거리 장단.
3: 쳐볼까요?
2: 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와! 야, 그런데 여러분 국거리 장단으로 된 민요 뭐가 있을까요?
3: 뭐 풍년가도 있고요.
2: 아, 풍년가. 예. 자, 그러면 풍년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풍년가를 한번 불러보면서 무릎장단 쳐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3: 네.
2: 네, 장구 한번 쳐주시고요. 아, 네, 시작!

와! 야, 역시. 네, 여러분, 우리 국거리 장단 잘 배워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국악 앞마당 문 닫으면서 흥겨운 국거리 장단으로 된 풍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얼씨구!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4: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2: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3: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0: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0: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0: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소.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2: 네, 전하.
3: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0: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3: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1: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1: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야.
1: 와우.
0: 좋네요.
2: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막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잘한다.
2: 아, 너무 좋아요.
0: 자, 유태평양 씨.
3: 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한 표가 그때 모자랐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 표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이 경로 이탈 밴드가 저에게는 MSG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지난 1라운드 때 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평양이와 함께해서 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우리 평양이가 또 끼가 많고 또 저희한테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하면서 저희가 더 완전한 올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5: 정말 피날레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넘어선 이 공연에 축하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정점에 원래는 이제 보컬들이 모든 시선을 잡아가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문세윤인가 싶은 우리 정호 씨가 너무나도

0: 천사 날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재롱을 예쁘게 떠시는지 아니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었어요.
1: 얍삽하지도 않는 뚱뚱하신 양반이 새 노릇을 하니까 더 귀여웠어. 오늘 잘 봤고
2: 일단 편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게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명을 제가 보고 이 원곡이 숲을 좀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바다로 끌어서 내리셨는데 그게 너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미아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진짜
3: 감사합니다.
4: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청새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왜 깊은 물속에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쫙 날아올라서 그 하늘 위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살랑살랑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였어요.
1: 심사가 아니라 그냥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공연 잘 봤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자, 올스타를 받은 범이다 삼각지대 경로 이탈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오랜만에 같이
8: 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즐겁게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무대처럼 즐겁게 함께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뮤다
2: 삼각지대
3: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계속됩니다. 16세 천재 국악소녀 정우연.
4: 우연히 기대된다. 어머, 느낌이 또 다르다, 그쵸?
3: 13세 미녀 신동 신예진.
5: 오우, 잘한다. 아, 여기 세다.
6: 정우연, 신예진, 조선판사를 접수하러 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감입니다.
7: 아, 이제

0: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10대 언니 동생이잖아요. 일단 굉장히 그 풋풋함이 너무 좋은데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첫 번째 정우현 씨의 무대를 보면서 그때 눈물이 났던 기억도 있어서 과연 이 무대는 어떻게 준비했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2: 제가 항상 언니들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동생과 함께 합을 맞춰보는 거여서 굉장히 리더십도 생기고 좀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예진이는?
4: 저도 그 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랑은 또 합은 안 맞춰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단 아이돌 노래를 국악처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잘 준비하면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5: 이 둘이 모여 조선 판스타를 접수한다는 인디! 모두는 크게 뜨고 신명나게 돌아보세! 아이씨구! 너와 나 같이 그린
6: 너와 나 입을 맞춰볼 때야지.

0: 이거는 예진이가 조금 유연스럽게 해주면 말은 되거든요.
1: 민유는 키도 없고 음역대가 경소도 다 높다 보니까 언니보다 고음이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한 것 같아요.
2: 우선 예진이는 민요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꺾기를 좀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래를 국악적으로 노래하려다 보면 서로의 개성을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3: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점점 분위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4: 과연 두 친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국악자매 무대 판 스타트.

0: 예. 감사합니다.
1: 당차게 데칼코마니를 부른 국악자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국악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뭐 여러모로 참 본인들도 그렇고 판정단 여러분도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다섯 개나 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저희가 준비한 무대만큼 열심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굉장히 고맙고 예진이한테 수고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2: 멋있다.
3: 어른이다, 어른.
4: 오늘은 이제 2라운드잖아요. 우리 1라운드 할 때는 두 친구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좀 더 깊은 느낌의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2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서 무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구성을 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1: 감사합니다. 네.
2: 우연 양, 예진 양, 오늘 너무 잘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우연 양도 우리 예진 양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좋은 가수,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가시고 국악을 좀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3: 맞아
2: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 뺏기기 싫은 우리 두 인재분들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4: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이
3: 밝잖아요. 또
5: 밝아. 네.
6: 진짜 자매 같아요.
5: 아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
7: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4: K소리로 싹 가능. 다음은 10대들의 만남입니다. 50대. 국악계 새로운 신화를 쓸 18살 이창준.
6: 오시아차 친구.
4: 국악계 신동 12살 서건우.
8: 엄마의 1등 친구,
9: 엄마의 보디가드,
8: 우리는
9: 자랑스러운
8: 마마보이.
3: 형하고 동생 같아. 이렇게 귀여워.
8: 어떻게 팀명을 마마보이라고 지었어요?
9: 저희가 1라운드 때 다 엄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10: 어전의 입시여야 텀디디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종일 지르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
9: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의 엄청 팬이신데.
11: 신화 창조시구나.
9: 네네네.
11: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9: 이유진.
11: 유진아 보고 있니? 고맙다 유진아.
10: 엄마
3: 와.

0: 건우 오빠.
1: 네?
0: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어쨌든 만약에 15개를 모두 못 받으면 네. 한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멋있다. 저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에 임했어요.
2: 혹시 준비하면서 뭐 다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1: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3: 숟가락만 놓으면 형제야?
2: 창준 씨가 더 동생 같아.
4: 아, 제가요?
2: 네, 말하는 게
1: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일단 안 하고 있어.
5: 그렇지,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형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힙합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1: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배속부에서부터
5: 배웠군요.
1: 들었었거든요.
3: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네.
6: 시청자분들의 귀 그리고 눈도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확 풀게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세요.
7: 이창준 군과 서건우 군이 만난 마마보이 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판! 스타트!
8: 얘는 막 춤추고 이럴 것 같은데 왠지
3: 아닌데? 마이크를, 네, 배경이?
9: 아이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1: 더워
9: 토끼 난 둥그뚜는 도레도리 허리 난 늘씬 꽁지는 뾰뚝
1: 날 찾으리가 꽃만은 거니
9: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용궁에 가지 않을래?
1: 용궁?
9: 용궁에 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1: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가.

0: 저녁에는 삼계탕 배 터지게 먹어보자.
1: 잘한다.
0: 아우 진짜 빨리 빨리 더 빨리 갈 수 없어.
2: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래?
0: 비행기?
1: 거북이 비행기로 가는구나. 야.

0: 귀엽다.
1: 한편의 동화 같았던 마마보이의 무대, 조선 판정단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자, 마마보이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0: 아,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아,
2: 예. 어렵다.
3: 어떡해.
1: 신영희 선생님 아주 그냥 깔깔대고 그냥 손주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4: 이 두 소년들은 기본이 돼 있어. 판소리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판소리를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0: 잘해.
4: 그래서 나는 둘이 다 올스타로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누가 그랬을까?
5: 누구야? 감사합니다.
6: 잘했어, 잘했어.
2: 사실 저는 중점적으로 하나.

0: 했어요. 다음 무대가 보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잘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 뭔가가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1: 저는 그런 어떤 상큼발랄 밝은 무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누르게 되었어요.
2: 건우 친구 진짜 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3: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난처해요. 난처해요.
2: 난처해요.
4: 말 잘하네. 13개의 별을 받은 마마보이 팀 데스매치인 만큼
5: 아 어렵다. 또
4: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창준 도전자가 세 번째 판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별을 누르면 되고요. 건우 군이 기량을 뽐낸 것 같다. 그럼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데스매치의 승자는
5: 제가 아는 건우는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6: 저는 되게 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아가 맞는 것 같아요.
4: 하나, 둘, 셋! 2판, 4판, 1대1.
6: 한 명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4: 이렇게 해서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데스매치의 승자는 성은우 군입니다.
5: 난 괜찮아.
4: 건욱은 왜 그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3: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아 진짜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0: 궁금해요. 창준 씨 지금 어떤 괜찮아요?
1: 아, 네네.
0: 울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죠?
1: 아니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막 방송이라서 거짓말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거짓말 치고
1: 지금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그래요.
4: 창준 씨 소리는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4: 그런 데 나가서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지금 기분이죠. 솔직히 좋은데 표정을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5: 그럼 웃어요.
4: 웃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마마보이 이창준 서건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어요. 나가서 형이랑 같이 햄버거 하나 해.
7: 보다 수고 많았어.
6: 응? 왜 울고 그래?
7: 그럼 너 이제 TV 나가서 너 막 우는 거 다 나온다? 너 친구들이 그런 거 다 본다?
2: 내가 왜 울었지?
7: 그냥 좀 어?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운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너가 다운라운드 가서 더 아주 찢어버려. 알았어? 알겠지?
2: 나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형 화이팅 하자! 화이팅!

0: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들이 나올지. 다음 도전팀은요, 조선 단스타 만찢녀 윤예원.
1: 아, 예.
2: 만찢녀.
3: 가야금 상에서 노래.

0: 소리가 좋대요.
1: 어머, 90년대생.
2: 아니, 2000년대생인데?
3: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생 9, 01년생 0, 우리는 90입니다.
4: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5: 근데 지난번 무대에서는 예원 씨가 가야금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했잖아요.
3: 네.
5: 이번에는 그 가야금 없이도 그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3: 아니요. 이번에도 가야금을 준비했는데요. 저번에 라운드에서 이봉근 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의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는,
6: 이번에 우리는 올스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3: 그런 점수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7: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라는 곡이랑 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트로트 곡이지만 국악으로 재해석해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구공주 파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2: 오스타 주세요.
3: 윤예원 씨와 김나니 씨, 과연 구공주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판 스타트!

0: 깜찍하다.
1: 아, 공주님들.
2: 윤예원 조치가 엄청 잘한다.
3: 조선 탄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야.
4: 14개. 총 14개야.
3: 자, 구공주 팀은 총 15개의 별 중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 심사위원 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3: 네, 김윤환 씨는요?
5: 본인이 놀랐어요.
1: 네, 제가
5: 기대 안 했어요?
1: 아니요, 기대는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근데 오늘 성공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비가 두 분 태어나기 전에 노래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5: 어떻게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1: 아, 새벽비라는 곡이 저희 둘 다 잘 아는 트로트 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을 국악적인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6: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1: 민요를 넣자고 하신 건 언니의 아이디어고요. 곡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0: 아, 완벽했네.
2: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율동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호흡에 신경 써가지고 다 작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 사실은 예예. 제가 굉장한 몸치라서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춤을 신경 쓰느라 노래를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한번 율동, 댄스가 아닌 율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 사실 이 노래에 춤이 너무 완벽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즐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그냥 그 그래서 막 이 노래 끝나고 나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박수 다 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맑고 그 아름다웠어요.
4: 뭐 다 비슷한 마음.
3: 선생님이 다
4: 비슷한
3: 너무
0: 자 올스타를 받은 구공주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잘했다.
1: 감사합니다.
7: 무려 만찢 여와 그리고 현역 난청이가 무대한 준비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뽑히는 게
1: 조심하겠습니다.
0: 인정사정 볼 것 없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아~
8: 아, 이분도 엄청 세지.

전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무명 가수

0: 줌바 파워.
1: 줌바 파워.
2: 친정사정.
3: 친정사정.
4: 웃기다.
5: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6: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준 우리는 친정사정 볼 거다. 땅.
5: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7: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결혼을 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네. 호흡도 잘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5: 서로 공감하면서
7: 네. 네.
8: 친정사정 볼 것 없다의 무대 판 스타트.

0: 뭔지 알지? 화음 너무 잘 맞으면 안 들리는 거. 이거 하는 거.
1: 어우, 나 귀가, 귀 멍멍해.
2: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
1: 아, 네.
3: 뭐라고 얘기해야 돼?
4: 육아에서 잠시 탈출한 엄마들의 폭발적인 무대.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팀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야!
4: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아, 축하드립니다.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5: 감사합니다.
0: 아, 뒤에 근데 뒤에 올스타 너무 많아가지고
3: 찢어놨지. 예.
0: 아, 방송 많이 오시네.
3: 기뻐서 웃는 거죠? 기뻐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글쎄 산옥이랑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둘 다 결혼하면서 많이 겪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 진짜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연장자예요. 이 무대에서 많이 노심초사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6: 친구들아 같이 놀자.
3: 니네 애들 몇 살이야?
6: 전 아홉, 전 아홉 살이야.
3: 10살 아홉 살이야.
6: 아, 난 열한 살이야. 나도 시댁에 맡겨놨거든. 너무 프리덤이다. 오늘 너무 같이 놀고 싶고.
3: 아, 예. 아,
4: 이렇게 정말.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거.
6: 그러시구나.
3: 아유, 너무 좋죠.
1: 아니 근데 김산옥 씨는 너무 즐긴 게 경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예. 너무 신나셔가지고.
4: 그렇죠. 그만큼 무대를 제대로 즐긴 거죠.
6: 중간에 남성남 선배님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출 때 아 저거지. 춤이란 저거지. 돼지라 싱싱하네 돼지라 싱싱하네 그러면서 힐을 삐끗할 때 네 그래 이제 하체 힘이 없을 나이지 막 이러면서 이 무대 매너, 표정 모든 게 너무 완성형의 무대라서 많은 분들이 아가씨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도 이 땅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아, 네.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3: 수영 씨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6: 대한민국 중년들 화이팅!
3: 화이팅!
6: 화이팅!
3: 화이팅!
6: 화이팅!
2: 저희 조선판타 무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각 올스타 받은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진짜 색깔도 많고 매력도 많고 한데 오늘 두 분의 무대는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히 넣고 탄산음 얼려놨다가 녹인 다음에 바로 흔들어가지고 딴 듯한 그런 느낌의 무대였거든요.
7: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두 분 무대 보면서 두 분의 불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 강렬하게 불타는 걸 볼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아, 또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의 호흡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노련미구나. 아, 아주 베테랑들의 무대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8: 좀 쉬었잖아요.
3: 네.
8: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술은 참으면 안 돼요.
3: 아, 네.
8: 그리고 그 존 못 가지고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지금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인데 그런 데는 매력이 있어요.
3: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네.
4: 지난번 첫 번째 판에서 황홀한 고백을 불렀던 산옥 씨.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제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선 판스타에 나오는 걸 남편분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3: 이제 첫 무대하고 정말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4: 올스타를 또 받았잖아요.
3: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선판스타라는 그 스팟 광고가 이제 인터넷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 본날 정말 지인들한테 다 우리 와이프 이제 곧 판스타에 나온다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4: 그래. 그래요.

0: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남편 찾아가서 보여주려고.

0: 장례를 치르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보고 있을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너가 포기하는 길은 아닐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그냥 와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잔혹이가 포기한다면 그냥 나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해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남편이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녹화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선가는 보고 있겠구나. 나 떨지 않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신랑이
2: 사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고 끝까지 응원을 한 만큼 남편이 지금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준 산옥 씨가 참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남편께 한 말씀 하신다면
0: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이제 아프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2: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살면서 중간에 이제 부모님 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또 상 치르고 와서 막 재밌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 너무나 폐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열심히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아마도 바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산옥 씨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애가 둘인데 어떡해.
3: 아유 참.
2: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김산옥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이 전쟁에 뛰어든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호.
1: 아, 세다.

0: 소랑이 제일 잘하잖아.
1: 올스타랑 14개.
2: 아 진짜?
3: 소리꾼. 소리의 정석 천상 소리꾼 박성우.

0: 네, 정초롱님.
1: 저는 박성우님, 박성우님. 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2: 처음에는 너무 예상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누나가 이제 올스타셨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는 예외로 하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딱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1: 거예요. 표정이
2: 거예요.
1: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내가 싫은가?
3: 헤비급끼리의 결승이 아닌가, 예, 결투가 아닌가 그런
4: 그렇죠?
3: 생각이 듭니다.
4: 예. 일단 본인들 소개해 주시죠.

0: 얼씨구 얼씨구
1: 저희는 춘몽입니다.
2: 아 좋다
0: 좋다.
3: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냥 춘몽입니다. 지금 조선 판정단 여론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2: 두 분이 굉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4: 예, 끝판왕들. 예. 그러니까
2: 만약에 저희가 모두 별이 안 들어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2: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나요?
4: 그러게 말이야.
2: 제가 목소리 약간 흥분했나요?
5: 그래서 이름을 예. 본인
2: 아니 왜냐 오래 듣고 싶은 거라고. 마음이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6: 좀 나중에 싸우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 싸우기로 하셨나요?
5: 그럼 정철홍 씨가 박성호 씨를 먼저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7: 아니요.
5: 라이벌이라 예예. 예.
7: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판에서 순영희 선생님께서 색깔이 뚜렷하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색깔도 보셨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을 남자 소리꾼과 함께 더 크게 폭발적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 소리꾼을 또 박성우 씨를 제가 탁 선택을 했습니다.
8: 박성우 씨 14개네. 박성우 씨 14개.
5: 지난번에. 지난번에 14개인데 거의 울킬이었죠.
2: 판소리 하시는 분 맞아요?
9: 네.
2: 테너가 아니라?
9: 네. 판소리.
10: 판소리. 판소리도
2: 되게 잘. 성악하시는 분 같아. 네.
10: 도대체 무슨 곡 부르는 거야?
11: 가슴앓이라는 곡인데요.

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찢었다 찢었어.
1: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춘몽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저희는 올스타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1: 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으트란 말이냐.
1: 천몽팀은 천몽팀은 천몽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3: 자, 감사합니다.
4: 아니 진짜
5: 아니 아까 그 김동완 씨가 헤비급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는 잽이었고 바로 훅으로 그냥 들어오시네. 와, 대단합니다.
3: 그 박미선 씨가 아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눈물 흘리는데
6: 사실 이 노래가 가수 말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3: 그렇죠.
6: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렇죠. 꿀곡이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제목대로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순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 소리구나.
7: 가슴앓이 노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죠. 사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역시 두 분이 최강의 그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마어마 약간 저기 뭐야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른 노래가 흥타령인데 선생님 흥타령인데 흥이 안 나고 한이 느껴지는데 이게 잘못된
8: 건가요? 원래 한타령이에요. 한타령.
7: 한타령이에요? 한타령이죠.
9: 옛날 이제 선조들께서 참 재밌는 게 한을
8: 한.
9: 흥으로서 승화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중적으로 해서 이제 흥타령이라고.
8: 그래서 네, 한타, 원래 한타령이에요. 네.
10: 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그 습관적인 판소리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라는 노래는 그대로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고 우리 저기 박성호 씨 20년 네. 하셨어요?
11: 네.
10: 아, 그런데 굉장히 좋네요.
11: 아, 네.
10: 그리고 이쪽 분은
3: 아, 지금 그 말씀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10: 그렇죠.
3: 아, 그래요?
10: 사실은 야. 우리 소리계의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7살부터 90살 되실 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3: 아, 그렇죠.
10: 우리 신영희 선배님도 오래 되셨지만 20년은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7: 그래요? 그냥 애기예요?
10: 그건 이제 걸음마입니다.
7: 20년이 애기입니까 선생님?
10: 걸음마도
8: 애기.
3: 아주 그냥 두 분이 걸음마 아장아장 하면서
10: 네,
3: 아주
10: 맞아요.
3: 잘 맞췄네요.
12: 저번에

0: 박성호님 별을 안 드려서 역적이 한번 됐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저는 마칭 리듬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가 끓는 느낌이 좀 들었으며 화음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쏟아내듯이 부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1: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춘몽 정초롱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남자가 참 잘하네요. 남자가 참 잘해요. 네.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3: 노래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떨리고 판소리 대회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4: 신납니다. 개운합니다.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정말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5: 이것도 센데.
1: 명품 복근 원톱 파스타. 원톱 파스타 조주환.
6: 나의 광대.

비주얼 원톱 국악 걸그룹 퀸!

0: 어머나.
1: 걸그룹이네. 아,
2: 진짜 아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왕의 남자.
2: 여왕의 남자가 된 우리 조주환 씨 어떻게 또 이렇게 팀이 같이 됐어요?
4: 그러게 말이에요. 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쪽이 간택을 당하신 건가요?
3: 아, 저희가 받았습니다.
5: 예, 제가 간택을 했습니다.
6: 아니 그럼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5: 이유라기보다는 눈이 맞았어요. 거기 우리 보컬 가을 씨랑 같이 그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어? 너도? 너도 약간 예.
7: 우선 럭스타 아닌데.
5: 예, 첫 판에 섹시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둘째 판은 극강의 섹시한 무대를 한번. 예, 남자 혼자서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여성 팀을 골랐습니다.
8: 하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5: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도 생각한 팀이 조주한 팀이었거든. 조주한 팀이었거든. 네.
5: 네, 저희는 2PM의 우리 집을 네, 선곡했습니다.
3: 우리 집.
5: 우리 집으로 가자.

0: 어쨌든 저희가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를
1: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0: 맞아요.
2: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이 별 합치면 30개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3: 같이
1: 네, 저희는 꼭 같이 올라가.
2: 같이 올라가고자. 네, 네, 그렇게
1: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우리 판으로
3: 가자.
2: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0: 지금 뭐라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거야?
5: 난이가 화가 났네.
6: 요즘 국악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근데 이 작업

0: 사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런가?
1: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2: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1: 아, 이런 프로가 계속해야.
3: 여왕의 남자, 과연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무대, 판, 스타트!

0: 예.
1: 오빠.
2: 뭐야?

0: 야. 뭐야?
1: 공연 보는 것 같아, 공연.
2: 야, 뭐야? 야.
3: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1: 아, 근데 오늘 저 오픈을 안 했네요.

댄스의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아주세요.
1: 받으시오. 어.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0: 답변.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화를 열어 죽은 농사기야 칼에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드립니다.
1: 어, 하나 더 줘. 하나 더 드릴까요? 알겠어요.
2: 우이 한 바구니 3,000원씩입니다.
1: 저희가 진짜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아, 역시. 아. 아버님 오이 다섯 개 3,000원.
3: 맛있네.
4: 그러니까 싱싱해요. 뭐 말아.
1: 역시 여기.
4: 감사합니다.
1: 맛있는 오이예요.
0: 아직은 새싹 농부.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성장 중인데요.
1: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5: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0: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1: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6: 저희 애기.
1: 승부를 시작해볼까?
2: 와.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1: 둘이 시다.
7: 오케이. 뭔 실력이 안 나왔는데?
2: 실력이 안 돼. 너 축지 안 뗀 거 걸렸어, 지금.
1: 김난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개불고 한다, 지금. 근데 청년 농부야, 아직.
6: 농촌에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아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6: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가보자!
1: 하나, 둘, 셋!
0: 비농 새내기 사총사들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로 한민족의 곡간이라 불리는 김제.
1: 오, 한다!
8: 노래 잘해!
0: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멜로디. 김제 씨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섰습니다.
1: 예, 예, 예. 어머니! 오이 3,000원! 다섯 개!
0: 무대 한쪽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마련됐는데요.
2: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7: 고마워, 언니.
1: 갔다 와볼래?
9: 갔다 와.
10: 아, 네. 맛이 없어요.
1: 같이 가자.
9: 갔다 와, 내가
0: 농산물 판매는 잠시 접어두고 즐기겠다고 신이 난 이분. 김제로 귀농을 한 농부입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제가 난 스타 현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이는 귀농 3년 차인 다혜 씨. 한 손에 꼭 쥔 이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 나이를 안 먹어요 왜?
2: 근데 쌀을 먹었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기서 오이 팔고 있어요.
3: 들었어요.
4: 아, 후배님들이세요. 저희가 네. 같은 교육생. 와!
5: 김재 전북 김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1: 아, 저요 앉아요.
6: 미니 오이 먹는 방법은 손으로 빡! 문지른 다음에 피부를 위해 이렇게 그다음 피부 미용이 끝났다?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고추장이 필요 없어.
5: 완전 일석 2조.
7: 미디오이를 판매력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맞아요.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 부끄러운 무릎 쓰고.
7: 그렇지, 부끄러운 무릎 쓰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
1: 많은

0: 농부가 되고 싶어 연고 하나 없는 김재로 귀농한 다혜 씨. 농부를 꿈꾸는 동료들을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1: 진짜 가야겠어요. 본업으로.

0: 된다.
1: 잘했어. 대박나.
2: 오이 두께 3,000원.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강아지도 좋아하는 오이.
1: 어서오세요.
2: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0: 네.
2: 저희가 키운 거예요. 청년농부의 핏감물이에요.
3: 오이가 달다.
2: 하나 사주세요.
4: 다희 씨의 적극적인 홍보에 결국 손님의 지갑이 열리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3: 많이 팔아요.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고에서 네, 백고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5: 우리네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2: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근데 오이가 맛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축제 나가서도 맛있어서 그 다음 축제 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1: 오늘 또 그때 오늘 새벽부터
5: 아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많아.
6: 맛있어요. 전국노래자랑
5: 관람하려고
6: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서 구입하려고 옷부터 신경 써가지고
2: 멋있어요. 아버님도 초록색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거 드릴까요? 전부 다요? 잠시만요 어머니
0: 다 담아?
2: 여기 두 개 담아서 여기 어머니 다 드립니다.
3: 내 거예요 아줌마.
4: 동료들과 함께 농사 지은 오이를 알리고 싶어 전국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넉살 좋은 다희 씨 덕분에 홍보뿐 아니라 판매도 꽤 된다네요. 장사가 끝날 쯤 판매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이 농사를 짓는 동료들인데요.
7: 아, 우리 저 위에 올라가 봤다 와가지고.
2: 우리 이거 담았어.
7: 아 진짜?
2: 어, 다 팔았어. 아니 이거 다 팔았어요.
7: 아 진짜?
2: 다 팔았어.
7: 오.
2: 진짜 많이 팔았어.
7: 소금들 중에서 지금 두 개 빼고 거의 다 나왔네.
0: 고생했어, 고생했어. 짝짝짝.
2: 자,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하나, 둘, 셋.
7: 파이팅!
2: 오케이.
4: 수확 때문에 바빠서 판매는 조리했지만 마무리만큼은 사총사가 함께입니다. 다희 씨를 포함 오이를 키우는 사총사는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8: 더워 보인다. 기모를 입고 왔어요.
0: 아, 보세요. 요새 아침에 춥더라고요. 더운 거 먹어.
8: 풍선 먹어.
1: 여기 양배추즙도 먹어야 돼, 오빠.
0: 아, 양배추즙도 먹어야지.
1: 먹을 사람.
0: 저요.
1: 말 안 해도 두 명 더 가져.
8: 먹을 사람.
1: 두 개 이렇게 동시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왜? 되지?
8: 양배추 먹었어. 진짜 쓰긴 쓰다.
1: 인생보다는 달겠죠?
0: 뭐라고?
8: 내 인생 같네.
1: 인생보다는 안 쓰겠죠.
2: 일하러 갈까?
4: 오이 농장은 약 1,652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최첨단의 스마트팜으로 농부 양성 교육과 실습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총사도 이곳에서 농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그래프 보면 네. 27일날에는 광그래프 되게 두껍잖아.
2: 맞아.
0: 이날에는 구름 하나 없이 되게 좋았었어. 근데 이때에 날이 계속 흐려가지고 아마 계획도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용이가 한번 생장점을 확인을 해줄래?
1: 오빠 그럼 제가 경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 사총사가 함께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업무는 다르다는데요.
9: 해가 좋은 만큼 확실히 요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생장점 볼륨이 많이 작아졌다.
1: 경경 한번 재볼게요. 4.9.
9: 4.9?
1: 5.1.
9: 아니야 밑에 그 개화된 거 밑부분도 한 번만 재줘.
1: 9.6. 경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혜 언니 뿌리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2: 알겠어. 내려와. 랜덤으로 한번 뿌리를 까볼까? 잘 뻗어놨고 뿌리 색깔도 하얀색인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새로 나온 잔뿌리들이 많아서
0: 다행히 아직 뿌리에 대해서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2: 뿌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괜찮네. 오이는 튼튼하고
1: 좋아요.
4: 지금은 함께 있지만 농사를 짓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남남이었던 네 사람. 사는 것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0: 나는 하우스 3,000평을 만들 거야.
4: 비농전 마케팅 관련 일을 했던 다혜 씨. 웃음 많고 유쾌한 성격의 마더니입니다.
11: 우리 부자 되자.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어.
4: 대기업에 다녔던 학내 씨는 꼼꼼한 성격과 추진력으로 스마트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12: 다 해낼 수 있다. 잘 살아보자.
4: 진중한 청년인 우용 씨는 농업의 매력에 빠져 농업대학교를 재입학. 지금의 팀원들을 만난 겁니다.
1: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4: 막둥이인 나니 씨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팀원들을 만나 농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덕분에 인연을 맺은 4명의 청년 농부.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 중입니다.
2: 우리 청춘
0: 화이팅!
4: 오이는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총사가 작물을 오이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재배 기간이 짧고 작기도 1년에 3번이나 돼서 수익을 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0: 어제 안 땄노, 김난이?
13: 어제 놓쳤네, 이거.
1: 대박.
0: 김난이 어제 안 땄어?
1: 저 아니에요.
13: 아,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0: 김난이 맞는 것 같은데.
2: 안 땄네. 깜빡했네.
1: 저희 애기입니다. 놓치면 이렇게까지 진짜 활동만하게 자라는 게 오이예요. 팔이 두꺼워서 비교가 될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이가 끝없이 자라는 채소예요.
4: 한창 수확철인 요즘 매일 아침과 오후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시기를 놓쳤다가는 오이 크기가 너무 커져 판매 불가.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며 작업을 합니다.
10: 짜잔. 너가 생각하는 오이 기준이 뭐야? 좋은 오이의 기준?
12: 과장이 좀 길고 그 반듯하고 길쭉길쭉해야 좋은 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 단단, 어느 정도는 단단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10: 네. 이거 약간 희었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좀 펴져. 저의 팁입니다.
4: 농사를 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10: 보통 이런 가시를 크게 만드는 게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이 엄청 커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4일 뒤에 따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7, 8일 뒤에 따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량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내 자식도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언니 이것 봐요.
2: 우리 나니가 이렇게 많이 땄어.
1: 제가 언니 부자 만들어준다 했죠?
2: 야 언니 진짜 부자게 됐다.
1: 아,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2: 언니 땅도 사야 되고 하우스도 올려야 되는데 고맙다 야.
1: 여름 잡기엔 이렇게 못했죠?
2: 그죠? 여름 잡기에는 힘들었습니다.
1: 저희 진짜 많이 성장했네. 하이파이브.
2: 예. 뭐 혼자 드실 수 있겠어?
1: 아 그럼요 언니.
2: 역시 우리 막둥이.
4: 수확한 오이는 바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굵기와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예상.
2: 맞춰봐.
0: 나는 내가 볼 때는 25.
2: 그럼 나 26.
0: 26? 난 27개.
1: 28박스.
2: 오!
0: 28, 7, 6, 5야.
2: 오케이.
1: 제가 제일 많네요.
2: 뭐 얘기할래?
10: 어? 뭐 내기 할까?
0: 뭐 내기 하냐고?
10: 어.
0: 뭐 내기나 해.
10: 뭐 내기나 해? 너 너무 아저씨 같았어, 지금. 아저씨 같았어. 뭐 아저씨지 뭐.
0: 이것도 누가 묻혔어?
10: 나는 아니야.
0: 이거 누가 이런 몸뚱이 만들었어, 이거?
10: 김난.
14: 내 봤을 때 김난이.
1: 뭐만 하면 다 나래네. 이거 택배로 빼게요. 아, 택배 근데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0: 그니까.
10: 또 나왔다. 야, 이거는.
1: 한번 먹어볼까?
10: 응, 먹어봐봐.
0: 맛은 비슷할걸?
10: 맛있을 것 같아. 어때? 괜찮아? 나 저런 걸 좀 못 내는 게 너무 아깝다. 맛은 좋은데 사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곰판장 못 내는 거니까 저런 걸 좀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4: 아침 일찍부터 스마트팜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세 개 3,000원 드립니다.
0: 싸다.
10: 세 개 3,000원.
0: 진짜 싸다.
10: 감사합니다. 큰 놈으로
0: 먹어줄 수 있는 거예요?
10: 아, 네, 그냥 가시나. 없는데 곳으로 또 열 개요. 와, 드릴게요.
15: 저기요. 저기 네. 여기 잠깐 와보시오.
10: 네.
15: 알제리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 아. 같이 사진 좀 한 번 찍어줘.
10: 아,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찍어줘요. 네,
14: 찍어줘. 찍어줘.
10: 그러면 오이를 하나씩 들고 찍을까?
15: 클로즈, 뭐 클로즈.
14: 잘 나옵니까? 예. 네. 점수 알제리 가예요.
16: 이야, 알제리에 600만 표에서 하려고 하거든.
10: 아, 딜리셔스?
14: 굿? 딜리셔?
10: 아,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알제리 오이랑 달라요?
17: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lgerian cucumber and this cucumber?
16: Our little small. Small.
10: 잘 키운 것 같냐고 물어봤지.
17: They are good job growing. They have the successful kids.
16: Yes.
17: 감사합니다.
10: Thank you.
14: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0: 그 와중에 또 만 원씩 팔았네. 아주 그냥 장사를 잘해.
10: 아줌마의 힘이지. 이렇게 팔아야 돼. 알제리 돈으로 팔았어야 되는데.
4: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 보니 시설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조금 늦어진 포장 시간 서둘러 봅니다.
10: 몇 박스? 셀러 볼까?
0: 내가 25, 26, 27, 28.
10: 세보자.
4: 과연 몇 박스나 나왔을까요?
1: 11, 12, 13, 14, 25, 26, 27, 28!
10: 너야?
0: 빨리.
10: 아, 너 맞췄어요? 아, 내가 맞췄어.
1: 그거 맞았죠? 골등이 이거 빨리 쌓아요.
0: 예.
10: 어떻게?
0: 쌓아줘.
1: 쌓아줘.
0: 이거 개습하면 다 된 거야?
10: 특대하고 나눠야 돼.
14: 특대 4개?
1: 특대 4개.
0: 오케이.
10: 오케이.
1: 자, 그럼
0: 한 번. 된장.
10: 오늘도 좋은 값 받아오기를 바라며. 가자!
0: Sorry, let's go!
10: Sorry, let's go! 예! Yeah. 이야, 먹을 거 천지네.
0: 출근했나?
10: 안 했을걸?
1: 아까 보이던데?
10: 그러면 몰래 따가자, 빨리.
4: 사총사 출동! 혁신밸리 내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신선하기까지 하니 식재료 구하기에 딱이라네요.
10: 어떤 거 선택하지?
0: 이렇게 하나씩만 할까? 버터헤드가 부드럽고 맛있잖아.
10: 맞아.
0: 근데 얘도 진짜 맛있더라고.
1: 그래, 맛있죠.
10: 아, 근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두 개 들고 가면?
1: 네, 괜찮아요. 많아서 몰라.
10: 아, 알겠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따가자.
1: 좋아요,
10: 오케이.
1: 좋아요.
4: 서리하는데 필수인 망 보는 건 차분한 우용 씨가 맡았습니다.
10: 우와, 뿌리 싱싱한 거 봐.
1: 와, 뿌리 진짜 좋다.
0: 진짜 잘 키운 거 일단.
1: 오, 실하네.
10: 야, 너 얼굴만 해.
1: 그래요? 제 얼굴만 하네요. 빨리 가자.
0: 가자. 밥 먹자.
1: 밥 먹자.
10: 배고파.
1: 배고파.
4: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서리 성공입니다.
2: 우리 맨날 너무 자주 서리해서 오빠한테 좀 미안하다.
1: 이번이 여섯 번째인가요?
0: 많이 해서 잘 모르겠다. 희준이 형 불러볼까? 미안한데.
2: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은 해야지.
1: 제가 오늘 계란 후라이 많이 붙여왔습니다.
2: 진짜? 한 사람당 세 장 돼?
1: 한 장은 안 되고.
2: 오빠! 상추 좀 서리했어요. 아, 괜찮아. 아, 나 그냥 이실 짓고 했어.
1: 걸렸다. 짠!
0: 맛있겠다.
2: 오빠 밥 먹어요. 상추랑 같이 밥 먹어요.
4: 서리한 농장의 농부와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데요. 서리했다는 핑계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겁니다.
1: 막 팍팍 뜯을게요.
2: 네.
0: 역시 요리사다니.
2: 김단이 손맛.
14: 야, 왜 저건 안 뜯어? 와사비.
2: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0: 맵더라. 너무 매워.
2: 아니, 맵찔이라서 못 먹어.
0: 깜짝 놀랐어.
4: 오늘 점심은 버터헤드와 카이피라라고 불리는 유럽 상추가 들어간 비빔밥.
2: 빨리 계란 넣어줘.
0: 빨리 넣어줘.
1: 계란 좀 넣을게요.
2: 아침에 바빴겠다.
1: 5분이면 붙입니다.
0: 역시 감대로.
1: 계량하고 이러는 건 다 수술이 하는 거.
2: 이것도 우영이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
1: 아, 할머니가 짜주신 참기름.
4: 이제 잘 비비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1: 오빠 그릇이 작아서 먹고 더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맛있어.
0: 맛있네.
1: 많이 드세요. 달고
18: 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한. 아침에 이용광 과장이랑 통화했거든요. 중도메인한테 한동안 여기서 뭐 행사하느라 애들이 뭐 이제 물건을 못 냈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량 이제 들어올 건데 좀 잘 팔아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물건만 찾는 또 중도메인이 있대요.
2: 그러니까 용봉 과장님은 계속 자기네들한테 내일 줄 건지 강주로 낼 건지 정해달라는 거지.
18: 그러죠. 어제 그리고 지난게 한 2만 1천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8: 네, 그래서 거기가 2만 1천 원 나왔는데 우리가 2만 6천 원이면 머리가니까 뭐 앞으로 한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4: 사총사의 요즘 고민은 경매 지역을 선택하는 일. 지금까지는 광주와 대전으로 번갈아 보냈는데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0: 이렇게 하고 왔었잖아. 근데 대전에서는 우리가 특대를 냈더니 그게 오히려 가격이 되게 낮았단 말이야. 절반도 안 됐잖아.
18: 네.
0: 그럼 대전에 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 크기가.
18: 요구하는 게 안 맞는 거지.
1: 위에 쌓는 그 사이즈들이 너무 크긴 했는데 이제 그걸 특대로 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맨 위에 한 단을 그걸 꾸역꾸역 넣는데 그게 좀...
0: 난 그거 넣은 게 신기해.
2: 어떻게 박스 안 찢었어?
0: 박스 찢었어 어제. 어떻게 넣었어 그렇게?
1: 그러니까 아, 들어가긴 들어가요. 어떻게 잘하면 괜히 그렇게 넣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등급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막...
0: 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18: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어디로 낼 거죠?
0: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대전이 낫다 생각해요.
1: 저도 대전. 광주에 비해 머리는 아니더라도 광주에 비해서 높게가 나오고 있잖아요.
2: 대전이 됐으면 좋겠어. 우영이도 괜찮아?
18: 네,
2: 괜찮아요.
18: 오케이. 대전에 내는 걸로 전화할게요.
2: 네. 용범 씨가 잘 팔아주겠지.
1: 용범 과장님, 용범 오빠.
2: 시계차.
4: 비싼 값을 받기를 바라며 서둘러 출하 준비를 합니다. 하나에 10kg이나 되는 오이 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는 필수. 지게차 운전은 농사짓는 부모님의 조기 교육을 받은 막내 나니 씨가 맡아 하는데요.
10: 줄게. 괜찮.
1: 아, 여기에서 멈출까요? 내릴까요?
4: 아직은 지게차 초보인 나니 씨. 마무리는 전문가분이 맡아주십니다.

0: 주라까지 내보내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힘은 들었지만 네 명이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은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많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까가 어떻게 되세요?
2: 저희 과수랑 학부.
1: 아, 여기도 가수인데.
3: 과수요?
2: 네, 그 4학년에 과수로 그 학사를 졸업했고 3년째는 전문 그 화훼학과로 나왔어요.
1: 아, 일단 가볼까요? 저희 온실 가보실까요?
2: 좋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2: 아, 너무
1: 아, 선배님.
2: 아,
0: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견학 온 건데요.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2: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4: 아, 버리다.
1: 잡아라.
4: 말바라 씨.
1: 말바라 씨, 출동.
4: 안돼.
0: 농부들에게 벌은 반가운 존재지만 오이 농사에서만큼은 예외라는데요.
5: 저희가 이제 벌이 수정하면 기형과가 생겨가지고 오면 무조건 잡아줘요.
1: 오이는 수정이 필요 없어요. 딸기랑 토마토는 수정벌이 필요한데 수정이 되면 곰봉 돌리는 거 아시죠? 그 네. 서커스 단에서 그렇게 동그랗게 곰봉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벌을 잡아줘야 돼.
6: 벌이 없을 때 이렇게.
1: 네.
2: 지금 여기 보시면 꽤 자라는 게 상품이 있는 건데 플로캐즘을 버리는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발이 끼일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안전화를 신고 하는 게.
1: 네.
0: 작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마트팜 농법과 농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다혜 씨. 미래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농사의 즐거움과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 열정을 다합니다.
1: 친구들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2: 관련 계열로 취업.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1: 농사도 추천을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2: 인당 500만 원씩 가져갔죠, 저번 달에?
1: 네 명이서 500만 원씩.
7: 힘든 거 없으세요?
2: 아, 힘들어요. 다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어쩌고 해도 1차 산업이에요.
8: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을 써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기계와 자동화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2: 그래도 이제 근데 벌을 소송으로 벌을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재밌고 할 만한 것 같아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십시오.
1: 독보적인 난이가 승리하겠지만
2: 내가 독보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3: 비장한 표정으로 리프트에 올라서는 사총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승부를 시작해볼까?
4: 아, 전 쉬엄쉬엄 할게요.
2: 최선을 다해라, 김나니. 오케이, 가시죠.
5: 가시죠.
1: 준비. 시작.
3: 대결은 고된 농사일을 즐겁게 하는 사총사만의 방법입니다.
4: 떨린다. 아, 전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실력이 안 돼. 접근 안 하고 이런 걸 쓰면 안 돼. 최우용 지금 어 침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아 진짜 김나리 빠르다.
2: 야 나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4: 그러면서 어디 있어요? 잘 안 들려요.
2: 얘들 열심히 하고 있다.
1: 나 최우용 따라잡았음.
2: 어 말도 안 돼.
1: 김나니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개불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 많다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아직 언니 청년 농부야 아직.
4: 농촌에 고령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야 그래도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4: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누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0: 아니 난이랑 비슷하게
1: 하네. 오이줄기 유인 작업을 두고 벌이는 농부들의 대결. 조용한 강자 우용, 절대 강자 난이, 그 뒤를 쫓는 타해, 우승을 노리는 항래. 가장 손이 빠른 농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2: 다 왔어? 아, 그래도 나 꼴찌는 아니니까 성공했다.
3: 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 원래 예상된 승리였었어. 감들.
3: 박수.
2: 와, 꼴찌다. 고생했어. 가자.
1: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 있어 오이 홍보차 나섰습니다.
2: 하나 드릴까요?
4: 주세요.
2: 알겠습니다. 맞아요.
5: 이름이 어떻게
1: 다이씨와 나니씨를 놀라게 한 훈훈한 외모의 남자. 대체 누굴까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6: 고생하고 있군.
1: 씩씩한 다혜 씨를 한순간에 애교 넘치게 만드는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귀농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2: 전우애다.
3: 제가 좀 못 볼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2: 오, 이 다섯 개 3천 원이야.
3: 마음이 아프네요.
6: 밥은 드셨어요, 다들?
2: 오빠가 직접 싼 거야?
3: 오. 칼질이 너무 괜히란데?
2: 오빠 고마워. 하나씩 먹으면서 할까?
6: 네, 먹으세요.
3: 진짜 예쁘다.
6: 진짜 샀다니까요.
3: 진짜요?
2: 진짜 진짜 배고파.
3: 와, 잘 먹겠습니다.
6: 드세요.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2: 오빠.
3: 오이 사세요. 다섯 개 3천 원입니다.
7: 나니야.
6: 준비 갑니다.
2: 뭐 맛있다. 오빠 잘하네. 나 시집 잘 갔네.
1: 귀농 전 일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 일본으로 출장을 함께 간 것이 계기가 돼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대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김제로 귀농을 하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남편을 위해 다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 저희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요. 보고 가세요.
6: 오이 보고 가세요.
2: 오이 다섯 개 3천
6: 원.
2: 오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3천 원.
6: 하나 주셔보세요.
3: 아, 오이 좀 드릴까요?
1: 아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 필요한 일부터 하나씩 돕는데요. 능숙한 폼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3: 오이 다섯 개
2: 2천 원이요. 감사합니다.
6: 오이 얼마 3천 원?
2: 시장님! 시장님 하나 사주세요. 가세요, 시장님. 네.
3: 이 보이 하나.
2: 네, 김재 시장님.
3: 잠시만요. 언니 이거 3천 원.
2: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카드 들고 오셨어요.
1: 판매 부스에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이가 팔려 나갑니다.
2: 3천 원 걸러드릴게요.
3: 이거 어디가 무슨 일?
2: 아, 이걸로
3: 되는지.
2: 잠시만요, 어머니. 그건 쌓아놓은 거라 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라서.
8: 우리 요정이에요.
2: 우리 요정이 네. 사람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6: 나 아까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부른다고.
1: 여세를 몰아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남편. 와,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3: 3천 원치 하나 드릴까요? 아, 이분 먼저.
2: 이거 카드 한번 결제해.
3: 아, 제가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3: 아, 진짜 없어요. 끝났어요.
2: 아, 아까도 어머니 오신다 했는데.
8: 이게 진짜 맛있어요.
2: 감사합니다.
8: 맛있더라고. 아, 맛있대.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진짜 끝났어.
2: 고생했어. 하나, 둘, 셋.
3: 끝.
2: 예.
9: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0: 길 것 같아요.
1: 야, 제일 길어요, 여기가.
2: 와, 미쳤다.
1: 와, 와, 어디까지 나오냐?
0: 2m 될 것 같아.
3: 미쳐, 미쳐.
1: 나왔어, 나왔어.
2: 와.
4: 오이 38박스 완판! 와, 정말 대단하네요.

0: 힘들었지만 그야말로 신나는 날입니다. 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1: 오빠, 어떤 게 더 예뻐? 이거 택도 안 됐네, 이거.
2: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1: 섹시하지 않아?
2: 아니, 안 돼.
1: 안 돼? 시골에선 안 돼? 이건 어때?
2: 가운데 거 처음 입는 옷이잖아.
1: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2: 네, 가운데 걸로.
1: 알겠어. 네.
2: 오늘 좀 낯섭니다, 다혜 씨.
1: 진짜요? 네. 미안해요.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이상해?
2: 거울을 보고 하셔야지.
1: 그래,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0: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
1: 진짜 예쁘다.
3: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
1: 진짜? 좋다.
3: 이 냄새가 너무 좋아.
1: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3: 지금 해볼까?
1: 아니 지금 싫어. 안 돼! 안 돼. 오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3: 자주 보면은 안
1: 돼. 아, 왜 자주 보면 싸워?
3: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1: 와, 아니야. 난 같이 있고 싶어.
3: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1: 같이 있고 싶어.
3: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관계. 같이 살아야지.
1: 그래, 같이 살아야 돼.
3: 같이 사는 게 좋아.
1: 좀만 기다려줘. 나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게.
3: 이사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1: 진짜?
3: 근데 그걸 언제 실행이 옮길까가 지금
1: 상황. 오이하자, 오이.
3: 난 수박이 좋아.
1: 아니, 오이하자.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3: 괜찮아, 막. 알겠어.
1: 하다 보면 재밌어.
3: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하나 딸 때마다 1,000원, 두 개 2,000원.
3: 감성 파괴인데.
1: 아, 그래도 현실은
3: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1: 그치? 내가 너무
3: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성적으로 있으면.
1: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되겠다.
3: 섞으면 되지.
1: 예.
0: 어머나, 8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1: 진짜 고마워. 잘할게.
3: 받아 들어갈까?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농장이 아닌 곳으로 나선 다혜 씨. 뭘 하려는 걸까요?
4: 가져오셨어요?
1: 네, 가져왔어요.
4: 비용은 전리적으로 말씀하고 한 곳이 35만 원.
0: 농사를 짓고 있는 스마트팜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요. 이후에 농사 지을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5: 계약서 작성하셨으니까 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동지대장 발급 받으시고 품질관리원 네. 가셔서 네. 제등록하시면 돼요.
1: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작물이 없어도 농지대장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저 오이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작물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6: 아, 원칙대로 하면 확인하고 할지 아니면 어차피 계약까지 했는데 네. 안심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6: 내셨는데 네. 그 부분 한번 상담해보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아무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농부로 독립하기 위한 첫 발을 뗀 다혜 씨. 스마트팜이 아닌 노지에서의 농사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농지가 생긴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0: 공주를 보러 왔습니다.
1: 와, 넓긴 넓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볼게요. 우와, 잘할 수 있겠지?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정말 기농 2년차 성공했다.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오이도 대박나고 콩도 대박나서 부자 돼서 꼭 하우스를 올릴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성달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0: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씨 아자 아자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다.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한 사총사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2: 나 오늘 안 짖는다.
1: 몇 번 봐서 그런가?
2: 그런가? 잘 있다.
3: 진짜? 나는 너가 무섭거든.
2: 물지 않아요, 물지.
1: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2: 엄마 어디 있어? 나 왔어.
3: 안녕하세요.
2: 뭐 하고 있었어?
4: 이거 가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봐봐. 다 자르고 있었지.
2: 예쁘네.
3: 우와.
1: 오, 요즘 진짜
3: 이건네.
0: 오랜만에 막내 나니 씨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에 왔는데요.
4: 아, 이거 빨리 수확하게 되면.
3: 아, 저기 가위구나.
4: 가위.
3: 아, 신기하다. 가수는 아예 모르니까.
1: 그렇지, 나도 그래.
3: 수직작물만 해봐서.
4: 너무 싫어.
0: 한동안 집에 들리지 못한 나니 씨를 따라 나선 사총사. 궁금했던 복숭아 농사법도 배우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4: 이거 막 세균처럼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마디 좀 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엄마 바빠서 못 한다니까?
3: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4: 얘는 열매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 두 개.
3: 가지 두 개?
4: 나중에 얘네들이 열릴 거를 좀 생각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1: 아, 어머니 그럼 지금 이후에도 열린다는 얘기야?
4: 아니 이거 세순 내년 세순. 야
1: 명아
4: 푹푹 치면 안 돼 이거.
3: 뭐야 조심하라고?
4: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1: 하나에 만 원?
3: 만 원?
1: 거의 그 수준일걸?
4: 8만 원대. 8만 원.
1: 한 박스에 바르는 거지. 오이 10배다.
3: 10배. 오이는 지금 하나 600원 정도 해서요.
0: 그야말로 복숭아 몸값이 금값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도 한데다 가격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1: 지금 세수는 엄청 얇은데? 나무책 두꺼워진다고?
3: 그러니까 신기하다.
1: 어려운데?
4: 아니
3: 이렇게 잘라.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2: 잘하네. 오빠가 여기 와서 알바하면 되겠다.
3: 너 맞게 자르고 있는 거지?
5: 아니,
1: 너보단 잘할걸?
6: 여기서 이번에 땅 임대 받았어요. 콩 심으려고.
1: 몇 평?
6: 2,000평 될 것 같아.
4: 풀을 못 잡아주면 콩 진짜 안 되는데.
6: 풀이야? 벼 할 때도 보면 그 테두리는 풀약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면 돼요?
4: 우라는 멜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6: 한번 해볼게요.
4: 아 그러면 네. 콩을 심고 네. 나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 내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어느 때 뭘 줘야 되는지.
0: 모든 도와주시는 나니 씨네 부모님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김제에서의 귀농 생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1: 저희가 민망한.
4: 자주 놀러와 고기도 와서 구워 먹고
3: 네, 들어가겠습니다.
0: 그날 저녁 나니 씨의 자취방에 사총사가 모였습니다.
1: 오늘의 우리 조수는 바로 당신!
3: 뭐 할까요?
1: 짠! 진짜 이거 재작년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기가에 나요.
7: 진짜 맛있어, 나니네 김치.
1: 근데
3: 김치찌개 맛있는 거 그랬는데
1: 오빠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잘.
7: 맞아, 맵찔이. 괜찮아?
1: 근데 맛있어? 저희 집 김치도 매운데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꼭 넣는 편이에요.
3: 내가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0: 없다.
1: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2: 쌀밥이랑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요.
1: 일단 김치를 조금 볶다가 우영 오빠가 썰은 양파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3: 가져오란 소리야.
2: 양 조절해서 넣으세요.
1: 나 양파 썰어주는 남자 처음 봐.
3: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닐까?
4: 자.
2: 비밀.
1: 나 나가주세요.
5: 오늘 저녁 메뉴는 나니시표 꽁치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명란이 올라간 오이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4: 맛있네. 배고파.
2: 밥 먹고 싶다.
5: 그리고 더울 때 딱인 오이 냉국도 준비 중입니다.
3: 아까 뭐랬지? 아니야?
2: 감으로?
3: 감으로 하는 거로 했나?
1: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밍밍해요.
4: 밍밍해?
3: 응. 너가 봐봐.
1: 빨리 다들 먹어봐요. 밍밍하다 그랬죠?
4: 밍밍해?
3: 그래 먹어봐.
4: 이게
3: 한참 물었어?
1: 언니 설탕 진짜 많이 넣어.
5: 아이고, 그런데 설탕을 너무 넣는 거 아닌가요?
1: 살려야 한다.
3: 살려야 된다.
5: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4: 됐다.
3: 어, 오케이,
4: 아, 설탕 넣으니까 되네. 됐네.
1: 그럼 막내 오빠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4: 뭐라고?
1: 이거 냉.
5: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요리 솜씨 좋은 나니 씨의 지휘 아래 사총사가 함께 만든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4: 진짜 배고프다.
3: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4: 맛있게 드세요. 나 잘 먹을게.
1: 네, 맛있게 드세요.
3: 진짜 잘 먹게.
4: 미쳤다. 진짜 맛있네.
1: 맛있죠?
3: 진짜 맛있어.
4: 잘 끓였다.
3: 밥도 진짜 맛있다.
6: 맛있게 드셔주니 저는 그걸로 배가 굽니다.
4: 진짜 거짓말 같다, 야.
3: 많이 먹었단디야.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일한다고.
1: 언니, 오빠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3: 진짜 고생했다.
1: 아, 너무 맛있다.
3: 진짜 맛있다.
1: 밥 좀 덮어줄까?
2: 한국인은 밥수.
5: 지난 1년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한 초보 농부 사총사.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함께 달려왔는데요. 가끔 의견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힘을 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농사를 사랑하는 멋진 농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청년 농부들 파이팅!
4: 이거 판넬 있고 봉투 있고
1: 시식도 해야 되니까 그 락앤락통도 챙겨가고
3: 다 챙겼네. 야무치게 챙겼네.
2: 아 맞아, 현금 차에다 넣어놨어요.
3: 난이야, 잘 팔아보자.
2: 못 팔면
3: 망망이
4: 파이팅!
3: 파이팅!
4: 파이팅!
2: 파이팅!

하여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고다의 아우트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용두장량 이각이 백구 현무를 듣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완전 몸도 대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 걸 보듯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경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불러 이 놈소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말이야.

원복이 억숙한 장수 천빙 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한 딱이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놈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흐르게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너의 꼴로이 찾으리

마음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그야 니야 그야 눈이 두드러 가는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력을 떴는데

마음 이모 아는 일이라고 일부자고 해보하라.

아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끊어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을 쉬고 돌리어서 나보내소서 저룡이 분을

서성 이놈 서성 정궁아 성산 존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이 모르고 보던 뒤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나는 장궁 천자를 내려 비정해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을 들고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짐을 올려 궁여를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하식천 일발까지 손을 푹 대니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본대 철컥 아재껏 물어라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풍에 갯머리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1: 죽은 농사기야 칼에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와!
2: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되는 곡들을 작곡한 안효영입니다. 음악이 있는 마을 연주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원들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의상도 갈아입으시고 물도 마실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지금 들으셨던 곡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어서 들으실 곡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맨 처음 들으셨던 키리에와 오마뉴 미스테리움은 라틴어 가사를 가져와 쓴 곡입니다. 오래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듣고 불렀던 가사를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신비함을 키리에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로, 예수 탄생의 경이로움과 의미를 담고 있는 오마뉴 미스테리움에서는 색채적인 화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반면에 청산불곡은 우리의 오래된 텍스트지요. 사러리 사러리 라따로 시작되는 이 노랫말은 고려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한 문학이자 삶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청산불곡은 제가 사용한 것보다 더 텍스트가 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랫말이 가지는 이미지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와닿는 노랫말을 발췌해서 썼고요. 음악적 전개를 위해 연의 순서를 조금 바꾸기도 해서 총 4곡으로 구성해 작곡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들으실 작품은 위로의 노래들입니다. 각 곡의 제목들은 햇빛 엔딩, 씨앗, 지란 주교를 꿈꾸며입니다. 위로라는 키워드는 우리 음악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주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음악으로 위로한다는 말 자체가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이 주는 위로가, 그리고 음악으로 위로받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사도 써봤는데요. 먼저 햇빛 엔딩은 바람 분다, 또 해가 진다, 겨운의 기다림으로 꽃 핀다 는 짧은 노랫말을 가집니다. 씨앗은 씨앗의 내 모습을 투영해 본 겁니다. 너를 가만 보았더니 너는 나와 같더라고. 우리는 빛을 향해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꽃을 피운다고요. 우리의 리듬과 선율을 사용해 제가 씨앗을 보며 느낀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러리맨 칸타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셀러리맨 칸타타는 정말 음악에 있는 말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시도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합창단의 위촉 작곡가로 만남을 가진 뒤에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지휘자이신 홍줄천 선생님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거창한 것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하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2018년을 살아가는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 젊은이들의 취업 준비 이야기, 첫 출근의 설렘부터 결혼하고 육아하고 전쟁 같은 회사 생활을 견디며 나이 들어가는 평범하지만 굵직한 이야기를 칸타타라는 형식에 담기로 했습니다. 가사에 따라 음악은 투박하게 흐르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하게 또 진지하게 여러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커리어 우먼에서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며 육아까지 도맡는 고단한 젊은 여성들의 현실을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40분 남짓한 음악이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훨씬 더 무겁고 영화 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시간 이 칸타타를 통해 여러분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건넬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0: 실력은 시청력입니다. 한국창작합창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분들은 시청력 상품 음악이 있는 마을로 오시면 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 문 열렸다!

다음 면접번호 들어오세요.

0: 일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1: 파도파
0: 면접파 16번입니다. 16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월급날.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1: 죽은 농사기야 칼에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예향의 고장 진도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적하고 외진 곳에 길게 늘어선 성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도 석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이라는데요. 고려 때 선별초가 떠나기 전까지 항전을 벌이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잦은 침략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외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수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석성은 남동마을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동리는 산과 산 사이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진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입니다. 강강술래는 그 옛날부터 달의 운행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데요. 이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술로 채택하여 승전을 거둔 데서 강강술래라는 놀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윷무를 추면서 수레바퀴처럼 감고 또 감으라는 뜻으로 감감수레로 부르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강술래로 변한 것이랍니다. 부녀자들이 즐기던 강강술래를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려고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강술래는 후대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늑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 마당 얕 다지고 강강술래 얕은 마당 깊어지게 강강술래 늑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도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유자 꽁꽁 재미난 음짜 아장장장 버려
1: 도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2: 외고보다 수적으로 모자랐던 조선 군사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 빙빙 돌게 했다는 강강술래. 남도 석성은 진도의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목의 요새지로 해안 방어의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달이 새해 들어 첫 보름달로 뜰 때 여인네들이 둥그렇게 달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농경사회축제에서 시작된 강강술래와 진도

0: 지원가
1: 장자 장자 꼴지원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겄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겄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겄네.
0: 문지 새끼 찔룩달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달룩
1: 가.

왜골을 막기 위해 강화된 남도 석성과 왜골을 막기 위해 많은 수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부녀자들을 위장한 강강술래는 어쩌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용기와 충정이 담긴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곧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정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있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혜로 위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강남산한 산대고 정관악산화 산이 비쳐 동네작강 수구 맞고 한인강수 둘러싸니 천여지 부궁이라 원하는 금요 잔디 자 이른 사바세계 남은 손은 부지로다 해동이면 돼.

송산이요 사절 보라버리 쌀이라 원구도 중이별 쌀이요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이 버가 상쌀이요 뭐 상버승이 탈상이라 장이삼둔 목체 쌀이요 동네방네 불난 쌀이라 유지간에 회살쌀 고정난데 질분쌀 흘따라 토살인디 돌려달아 석살이라 사안나무 눈꽃이라

대검 밑엔 뜬그랑 같이 이 책살이 몰아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쳐 원강의 소멸하니 오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지다가 여인

내가 한가윈 날 우리 송편 많이 빚어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던 생방국으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꼭 관음주를 많이 빚어서 이웃에님 모셔다

이제 밭죽을 정했소. 안학금 산부인 마마 양손에 푹 퍼들고 주문되면 누나 들면 이리저리로 견뜨리니 오늘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밭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잘 나간다. 동지달 드는 액은 서달에 두문나 흰덕가래로 막아내고 서달에 드는 액은 내년쯤은 연락날 호국과청이지여 백지한장에 들들 따라 막걸리 한잔을 진쳐서 원인강에 소멸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내 각각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 가득 받았으니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일 적에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노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차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재미있는 일이 참.

정치든 마든 뜻밖 역조라나 질청으로 은폐와사 어산 또 비관이에요. 보차더니 육방이 선동한다. 본관생이냐 지역한 대로 가라고 하고 주도 재배

양성우는 사실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니 사이에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르쳐라. 이리언 참 본발을 찌대요 곡성이 이런 서명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오다리 초학식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 못해 와서 선생 한 분을 금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내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야 신나 너무 많은 허여보니요 소위 자녀 건신이 의원 대접이다 착실이야오. 어산 또 이런 웃으며 어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그 똥은 보이고 다 도치겄다. 메고 달 같은 맛 배를 해가 지들어 메고 삼문간을 두다 아니며 다시 아 백문사

동담이 무너지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 서리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끔 수령은 정신이 잃고 이리죠 빛이 넓지 하인 고독 장관이라 다시 얼씨구 어사 사령들은 나발 잃고 주먹지공

0: 다 전시고.
1: 전시고.
0: 좋다.
1: 좋다.
0: 잘한다.
1: 잘한다.
0: 으이. 내가 좀 더 배를 내가 주도록 배고 내가 좀 더 배를 내가 주도록 배고 내가 좀 더 배를 내가 주도록 배고 내가 좀 더 배를 내가 주도록 배고 내가 좀 더 배를 내가 주도록 배고 내가 좀 더 배를 내가 주도록 배고 한 번 가는 누나 아니면 같이 아.

하느님,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도 힘내심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이 나무가 방풍에 대전 커버 어른이 싸우란 듯 업무가 호령한 듯 업무가 호령하얀 이참 알기롭다 삼색실과 오색 땅수 맞춰놓고 산고자가 금팔고자 기른 듯

0: 나를 닮던 오늘날인 당수 예수를 드리오니 병의 신 아명이며 서의 신 거승이며 남의 신 충룡이며 복의 신 우당이며 다 한지장과 천택 세문이 하강하여 주옵소서. 신남장 어서 급히 물에 들라.
1: 여보시오 선임님네 도화동이 어느 쪽

죽었던 거.

0: 가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3: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와!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서울의 중심 종로. 높은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전통과 현대를 품은 거리. 이곳에 오늘 한바탕 즐거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원한 태평소에 흥겨운 풍물놀이가 무언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

0: I really enjoyed it. I thought it was wonderful. I liked the different variety of dances and the singer and the musicians. It was good.
1: 노래 곡조도 뭐 전통의 뭐 한 이런 게 쓰린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좀 흥을 돋는 것 같아요. 아니,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그 아주 전통 그 우리 민요 아닌가요?
2: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고 들으셨었나요?
3: 아, 아리랑 아니에요? 아, 아닌가?
4: 네, 그렇습니다. 아리랑처럼 익숙하고 아리랑처럼 정겨운 노래. 노들강변입니다.

0: 그렇다면 노들강변은 전통 음악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1: 어렵다. 갑자기 더 어렵어요.
2: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그냥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1대1로 소리를 받은 게 아니고 다 같이 있는 데서 그냥 했었던 기억이 나요.
3: 노들강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민요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로 딱 이렇게 받아서 배우고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4: 배우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는 도중에 이제 노들강변이니 무슨 뭐 어랑타령 궁처댕기 이런 거 사발가 이런 걸 많이 배웠었죠. 네.

0: 하지만 오랜 세월 미녀와 함께 해온 노명창에게선 특별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1: 노들강변은 내가 어렸을 적에 그 박부영 씨라고 연세도 그때는 좀 막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때 그렇지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 하는 소리를 듣고 내 구도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아주 그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 노래 좀 뵀으면 좋겠다고. 박부영 씨라는 분은 옛날서부터 내 구도 출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나 나한테 대해서는 대선배죠.
0: 노들강변의 히로인 박부용.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12살 나이에 한성군번에 들어가 가곡에서부터 경서도 작가, 무용 등을 섭렵하고 기생의 꿈을 키우던 소녀였습니다. 박부용이 몸담고 있던 권번은 요즘으로 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곳입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조선의 음악과 춤, 노래, 예법을 가르쳐 전통 예인으로 성장시키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경성에만 10여 개의 권번이 있었고 전국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었는데 20세기 초반 불어온 대중문화의 열풍 속에서 권번 출신 기생들은 대중문화의 실현자로서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권번에 소속된 그 기생들은 그 전부 기생학교에서 수업을 다 받은 요즘 말로 하면 국악 전문가들이죠. 거기다가 행신범절까지 교육을 받았었어요. 아주 사군자를 하는 것에서부터 서예, 기타 걸음걸이, 말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갈고 닦는 그러한 연마의 과정을 거쳐서 그 유명한 그 희생 출신 가수로 보면은

0: 숙제를 했고 또 그 분위기도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최초의 기생 출신 가수 왕수보. 유행가의 여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남심을 흔들었던 스타였습니다. 민요의 공주라 불렸던 선우일선 역시 평양권번 출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민요의 여왕 이화자가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해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노들강변의 주인공 박보영 역시 1933년쯤 오케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발탁돼 가수가 됐죠.
0: 맨 처음에 취입했던 것이 그 서도 작가로서 그 영변가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산가, 사발가, 신계성 남봉가, 범벅타령, 오돌독이 이런 그 전통 민요를 그 전통 민요의 어떤 그 악곡에 충실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개량한 그러한 신민요 스타일로 이렇게 불렀죠.
1: 초창기엔 주로 전통 민요에 새 옷을 입힌 신장 민요들을 주로 불렀던 박부용. 이때까지만 해도 박부용의 이름은 그리 널리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34년 1월 단 한 곡으로 박부용은 단숨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케 레코드 창립 1주년 특별호로 나온 신민요 노들강변. 노들강변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 초판은 한 1000부나 2000부 정도 찍었을 것 같은데 금방 그게 이제 다 매진이 되면은 다시 판을 찍어야 되거든요. 다시 판을 찍다 보면은 음반 그 라벨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또 판과 함께 같이 판매를 했던 노래 가사를 적은 가사지도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3: 네, 인반은 노들강변의 재판 음반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일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케 음반은 흑반으로 처음 나왔는데 15,500번 단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2만 번 단위에 2만 42번입니다. 근데 이제 노래 취입자는 박부영이죠. 이 박부영이 최초의 그 노들강변을 취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된 걸 알 수가 있고요.
4: 지금 뭐 MP3 기계나 텔레비전은 굉장히 흔하고 뭐 이렇게 각 가정마다 다 있을 정도인데 그 LP 전축판도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기기였고 일제시대 그 유성기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고가고 지금의 뭐 냉장고 이런 거보다도 굉장히 귀한 그런 대접을 받아서 마을 한 단위에 하나 정도 있을까 해서 어렸을 때 뭐 한 마을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한 집에서 모여서 봤듯이 어느 집에 유성기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모여서 들을 정도로 각 마을에 뭐 시골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부영 명창의 그 노들강변이 예를 들어서 몇천 장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각 마을마다 그 음반은 필수적으로 거의 있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신민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1: 1899년 4월 20일자 독립신문. 여러 명창들의 노래를 유성기에 녹음하는 광경을 신기하게 표현한 기사가 보입니다. 1907년 4월 19일자 만세보엔 말하는 기계란 유성기 광고도 실려 있습니다. 소리를 보관해서 필요할 때 재생하는 발명품.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초기엔 몇몇 부자들의 사치품으로나 취급받았죠. 하지만 불과 2, 30년이 지난 후엔 부자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서도 귀한 보물이 됐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음반 시장은 콜롬비아 레코드와 빅타 레코드로 양분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1930년대 초반, 포리돌, 시에론, 태평 등 여러 회사가 음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는 그만큼 음반의 수요가 늘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유성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레코드 회사가

0: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서던 무렵 이철은 1932년 오케 레코드를 창립해 1933년부터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케 레코드는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음반을 공급해 대중적인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유성기 음반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7년엔 라디오 방송도 생겨났습니다. 호출부호 JOEDK 경성방송국. 점차 방송 기술과 장비도 발달하면서 뉴스, 드라마, 음악 등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 중심엔 역시 음악이 있었죠. 라디오를 들으며 유행하는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때론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사기 위해 레코드 가게 앞에 줄을 서는 모습.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온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1: 신민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요풍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중가요라고 하면 일단 작곡, 작사자가 전속으로 음반회사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업 가수를 계약을 해가지고 노래를 주고 그 노래를 반주 편곡을 다 편곡자가 해주고 그걸 음반에 취입하는 그 일련의 분업적인 과정이 대중가요인데요. 그런 대중가요 시스템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대중가요 안에서 양식적으로나 어법적으로 당시 유행했던 한국 전통 민요의 그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차용해서 만든 그 노래가 바로 신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신민요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민요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 유성기 음반 회사에서 20년대 이후 신민요 운동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신민요 노래를 취입하게 됐고 그것이 크게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경에서 공부했던 홍남파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녹슬은 가락지 노래라든지 배짜는 처녀 이런 노래에다가 신민요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민요가 취입이 되면서 노래 가요의 그런 그 정화운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향토적인 색깔을 강조하는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민요를 가지고 와서 가요식으로 작곡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 하에서 신민요는 탄생하게 됩니다.
0: 1920년대 중반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대히트를 하며 그 주제가인 아리랑이 근대적 의미의 민요로 전국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엔 홍남파가 작곡한 방아 찢는 색시의 음반 표지에 신민요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면서 신민요는 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게 되었죠.
2: 신민요라고 하는 것의 음악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 전통 민요의 소위 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 민요가 갖고 있는 음조직 그리고 식임새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톨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수심가토리 남봉가토리를 포괄하는 서도토리죠. 서도토리 그 다음에 이제 메나리토리 그 다음 메나리토리는 이제 한반도의 동부 지역 그 다음에 또 한강 이남과 전라도 충청도 이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 육자배기토리 그런 여러 가지 토리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선율을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 민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특징적이냐 하면 종지라고 하는 겁니다. 종지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끝나는 음인데요. 끝나는 음이거나 구거나 절이거나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민요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종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민요적인 그런 그 음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반주가 서양음악적 반주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땐 이것이 우리 민요인가? 하는 정도로 느낌이

0: 다르게 들립니다.
1: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신민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요풍의 대중가요라고 하는데 민요풍의 대중가요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어법인 민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그 전체 주류는 그 전통음악이 아닌 외래음악에서 왔고 그 외래음악의 두 가지 큰 요소는 일본음악과 양악음악, 서양음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전통음악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된 게 신민요인데 노들강변이 그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하면서도 민요적인 요소가 좀 더 두드러진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 외래음악과 전통음악적 요소가 결합되면서도 민요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노래. 음악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들강변만의 음악적 특징입니다. 아마 노들강변이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며 신민요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겉돌강변이 왈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 작곡이 됐었어요. 옛날에 왈츠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변화가 왔을 게 세마치라 그래요.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너

0: 달라졌죠.
1: 노들강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노래를 들어보면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장단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노래는 우리가 노들강변 뽀뽀들 따라리리리리 띠레 도레도라 솔, 그럼 솔라도레미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도레미라고 하는 것은 경토리의 대표적인 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락이나 창부타령의 느낌을 주어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음악들,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경기민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여기에 한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세마치 장단으로 된 노래 노들강변은 그 시절 민중들에게 익숙한 선율과 장단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그 시절의 흐름을 잘 읽었던 사람, 노들강변의 선율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3: 문호울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활동했던 정말 기라성 같은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다른 작곡가와 변별되는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전통 민요의 어떤 현대화 이런 것이었죠. 전국 도처에 그야말로 메나리처럼 그렇게 막 없는 곳이 없는 그러한 그 민요를 아주 살뜰하게 거두고 소집하고 그것을 다시 현대적으로 손질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더 가깝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배려하면서 노랫말들을 새로 만들었죠.
2: 전통민요의 현대화에 노력한 인물 노들강변의 또 다른 히로인은 작곡가 문호월입니다.
4: 예, 문호월 선생님은 1908년 진주에서 태어나셔서 할아버지 고향인 김천시 지례면으로 1908년에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강보에 쌓인 채로 이 공원이 있는 요 아래 마을인 남산동 일대에 오셔가지고 아마 살았던 곳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문호원 선생님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좀 이렇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김천 그 공립 보통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어떤 특이한 악기를 혼자 스스로 연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흥얼거리면서도 그런 그 어떤 그 곡조를 따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랬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0: 작곡가 문호월은 1927년경 바이올린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 오케레코드 이철 사장의 눈에 들어 전속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철 사장의 뜻을 따라 전국의 민요를 채집하러 다녔는데 아마도 그때의 경험이 노들강변이란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낸 밑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수집된 민요들을 오케레코드사에서 음반으로 이렇게 취입을 하는 이런 기획을 했던 것인데요. 이때 이제 그 전속 작곡가였던 문호월 그리고 문예부장 금능인 이런 분들이 그 문호월 선생의 그 친구분 되시는 전설적인 만담가였던 신불출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던 중이었죠. 노들강이죠. 한강에서 나루트에서 나룻배를 타고 노량진인데 강을 건너서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나룻배를 탔는데 늦은 봄날의 그 오후의 풍경이 기가 막혔답니다. 봄바람은 불고 버들가지는 휘날리고 그리고 잔잔한 그 물결 그런데 어디선가 이렇게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려서 여인의 우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그 남편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이별의 장면이죠. 예전에는 그 나루토에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주막집이 있었답니다. 네. 참 좋겠죠. 그 주막집에 이제 일행들이 들어가서 나룻배 위에서 따듬었던 그 악상을 술상 위에다가 이제 탁 악보를 내놓고 막 따듬었는데 따듬으면서 무언가 이제 작곡가니까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셨겠지요. 이때 그 신불출 선생이 옆에 있다가 아 그 참 그 곡 좋은데 아 그러면 바로 내가 아주 즉흥 가사를 한번 써보지 이래가지고
0: 나룻배를 타고 노들강을 건너는 길에 악상이 떠올라 순식간에 만들었다는 노래 노들강변. 그 자리에 불멸의 만담가 신불출이 함께했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 전설적인 만담가이시죠. 본명은 신상학 선생이고 그야말로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신 인물인데 경기도 개성 출신입니다. 우리 한국 대중연예사에서 개성 출신의 그 연예인들이 제법 이렇게 여러 분 되시죠. 이 신불출 선생은 그 타고난 그 문학적 재질이 문제가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풍자적인 그러한 만담가로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시조 작품, 기타 수필 작품 이런 것들을 제법 여러 편 써서 그 당시에 그 잡지 내지는 신문 이런 여러 저널들에 발표를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그리고 그 토월회를 통해서 그 연극 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경력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 다채로운 경력 속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그 만담 대본을 쓰는 일과 그리고 그 만담을 직접 이렇게 당신 자신이 쓰신 만담 대본을 직접 그 이렇게 그 연출해서 배우로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 신불출 선생의 만담이 무대 위에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다고 하네요. 노들강변 가사는 1절에서 보면은 그 봄버들과 그리고 강물이잖아요. 네. 그 대비죠. 네. 2절에서 보면은 백사장과 강물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노들강변 푸른 물 전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정한 세월 속에서 아무런 해놓은 것도 없이 덧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질책, 한탄 이런 것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들강변이라고 하는 그 3절 가사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한강 주변의 그 풍경과 그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그 심리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아주 기묘하게 배합이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

0: 발전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노들강변이 빅히트를 한 후 박부용은 1935년까지 오케레코드 전속으로 활동했지만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의식 가득했던 만담과 신불출도 광복 후 월북을 하며 우리에게 잊혀져 갔죠. 하지만 작곡가 문어얼마는 노들강변 이후 1935년 압강물 흘러흘러, 관서천리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고 1937년엔 천리타향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문어얼 역시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의 고향인 경상남도 김천에 노래비가 세워져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2: 1982년도에 선생에 대해서 그 음악적인 막 그런 뭐 업적을 좀 기리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문화원 주동으로 해서 비를 건립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이제 태어나신 곳은 진주이긴 하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이곳으로 오셨고 특히나 그런 이제 김천의 애착이 남다랐던 것 같아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피난을 가실 때도 김천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아마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1934년 노들강변이 빅히트를 한 후 세상엔 신민요 계열의 노래가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들강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3: 일단 노들강변 자체가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처음 이 노래를 발표한 박부용이라는 분 이후에도 여러 가수들이 노들강변을 다시 녹음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들강변 곡조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새로운 가사를 얹어서 이화자라는 정말 신민요의 여왕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가수가 신장 노들강변이란 곡을 별도의 곡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당시 이 한국의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재즈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 김혜송 같은 경우는 노들강변을 모티브로 해서 노들강변 멜로디와 재즈를 접목한 그런 신노들강변이라는 곡을 무대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민요 장르 차원에서 본다면은 1930년대 중반이 신민요의 전성기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 전성기를 이렇게 활짝 열어젖힌 그런 작품이 바로 노들강변, 한 곡을 더 추가하자면은 처녀총각, 요 두 곡이 1934년에 같이 발표가 되면서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 배우 출신 가수 강호식이 부른 처녀총각,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몇 안 되는 노래 중 하나로 노들강변과 함께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양권번 출신 가수 선우일선이 부른 꽃을 잡고 역시 노들강변, 처녀총각과 함께 신민요의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노들강변은 그 당시 발표되었던 신민요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일단 노들강변이 처음 발표된 1934년 이후에 그 이듬해부터 벌써 노들강변은 전통음악 연주자들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에 이미 등장을 하거든요.
4: 예, 원래는 그 신민요는 그 작사 작곡가가 분명 계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대중 가수들이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많이 불러서 그렇습니다. 소리 전공을 하신 분이 여기 뭐 천안산거리 흥타령 뭐 많죠. 뭐 거기 새로 뭐 태평가 이런 거 다 신민요예요 원래는요.
3: 아마도 다양한 신민요들 중에서도 우리 전통음악 어법과 가장 잘 맞는 전통음악인 입장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1: 전통민요의 어법과 잘 어울리는 노들강변의 선율과 장단. 노들강변은 어느새 전통민요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통민요가 된 가요가 몇 곡 더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한 선율. 이 노래는 민요의 공주 선우일선이 1936년 취입한 신민요 태평연입니다. 그런데 태평연은 훗날 경기민요 이은주 명창에 의해 태평가로 새로 태어나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었죠.

알뜰한 당신의 주인공 황금심. 고복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가수로도 유명한 황금심도 신민요풍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943년 황금심이 노래한 울산 큰애기. 이 노래는 오늘날 전국의 합창단이 즐겨 부르는 민요 울산 아가씨가 됐습니다.

0: 1940년대에 들어서며 조선의 문화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대동아 전쟁으로 인해 음반 산업은 위축되었고 일제는 조선의 전통에서 나와 민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신민요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 일반 그 가요곡들은 그런 대로 이렇게 그냥 뭐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신민요풍의 노래가 너무 인기가 많은 것, 조선 민족의 전통, 조선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뿌리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미연에 봉쇄하고 차단해야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가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선 의학회 사건을 비롯해서 이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있죠. 그 뭐 한글 전용 금지, 그다음에 그 창씨 개명,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분위기가 막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신민요풍의 노래들은 레코드 회사 자체에서 생산을 꺼리는 소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0: 한편으론 우후죽순 쏟아지는 신민요가 끊임없는 자기복제를 하면서 신민요 스스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류작이 또 다른 아류작을 만들면서 창조적인 색채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민요는 광복 후에도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만보와 만난 민요, 차차차와 만난 민요, 블루스와 만난 민요. 민요는 그 시절 서구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장르와 만나 또 다른 의미의 신민요가 되었습니다.
2: 그것이 해방을 맞고 뭐 1950년대 6.25 전쟁을 거치고는 혼란기를 지난 뒤 1950년대가 되도록 좀 그렇게 회복이 확실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신민요는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만보를 위시한 그런 라틴 음악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리랑 만보라든가 뭐 도라지 만보라든가 닐리리 만보라든가 이런 음악들 또는 뭐 차차차 뭐 브루스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음악적으로는 신민요, 우리 전통 음악의 색채에서 좀 더 멀어진 그런 신민요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6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뭐 김세레나 이런 분들에 의한 또 다른 신민요가 등장을 하게 되죠.
0: 1960년대의 신민요는 경서도 소리가 중심이던 이전과 달리 남도 소리까지 포용했습니다. 김세레나가 부른 세타령, 김부자의 달타령처럼 남도 소리에 기반을 둔 신민요들은 1960년대 신민요의 짧은 부흥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요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민요는 탈춤, 마당극, 민속놀이 등 다른 장르와 연계해 조금은 풍자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전통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

그리고 그 시절의 민요운동은 새로운 노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훗날 국악가요, 국악동요 등 새로운 노래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0: 1934년에 만들어져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노래. 노들강변은 요즘 젊은 음악가들에게 이렇게 불려집니다.
1: 저희와 같은 저희 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애들이 많지 않았을까. 자꾸 없어질까 두려웠기도 하고, 안 들으면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지금도 노들강변 하면 전통음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노래 부르기 따라 쉽고 그리고 멜로디도 굉장히 즐겁고 하니까 대중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신민요라는 또 다른 장르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2: 창작곡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창작을 퓨전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의 고정적인 관념인지는 몰라도 그거는 그냥 항상 보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래도 전해져 내려오는 저희 구전 민요가 역시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아무리 창작이 좋은 소리라고 해도 저희는 좋다고 느끼는데 오시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귀에 익숙해져 있으시고 많이 들었던 곡을 좋아하시지 그렇게 새로운 민요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3: 요새는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해요. 작곡가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또 창작곡들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 비틀어서 재미있게 대중과 소통하려고는 하는데 요새는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 경제 어떤 그런 코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딱히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화 형태, 공연 형태가 많아야 그런 장이 자꾸 열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때보다는 조금은 저조한 것 같아요.
4: 눈은 새로운 것을 쫓고 귀는 익숙한 것을 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전통곡으로 많이 돌아온 게 아닌가, 선생님 말씀처럼. 네, 저도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 우리 음악의 현실에서 새로운 민요를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노래뿐 아니라 오랜 시간과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은 노들강변이 이뤄놓은 새로운 역사에서 참 많은 해답을 얻게 됩니다.

0: 네, 노들강변이 민영화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외래의 음악들이 들어와서 바뀌어진 이런 음악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민요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 예전 어른들 그 명예명창들이 작곡한 그런 예전 신작 국악을 보면은 철저하게 한국 그 정서, 한국 음악을 모국 언어로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그 우리가 기초로 본받을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노들강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2: 우리 한국 음악이 앞으로 나아갈, 그리고 대중가요가 어떻게 한국화될 건가를 고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가요의 민요화죠. 근데 그거를 실현해 준게 바로 노들강변이고요.
3: 요즘 이제 국악계 전통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대중음악이다 아니다 하는 이분법의 어떤 그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본연의 음악 본연의 어떤 임무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앞으로 뭐 제2의 노들강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겠죠.
4: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그런 신민요가 나와야 되죠. 그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것만 갖고 자꾸 매달리면 안 되고 자꾸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지 그게 더 우리가 그 앞으로 문화의 그런 가치관도 있고 또 발전도 있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암흑이죠, 뭐.
5: 2014년에 노들강변이 거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 경기 소리꾼 전영랑의 노래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뭔가 새로운 듯하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젊은 춤꾼들의 춤이 어우러지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트릿 댄스를 위한 빠른 리듬으로 새롭게 변신한 노들강변.

0: I really liked it, especially the last performance, since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to mix up just like Korean culture and just like breakdance from America. So yeah, I really enjoyed it. It was really fun.
1: 좀 느낀 게 그 한국 전통이란 주제 콘텐츠가 되게 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30년대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노래가 존재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2: 노들 관계.
3: 그 젊으셨을 때 많이 좀 부르셨나요?
2: 예, 네. 네, 많이 들었죠. 민요 부를 때.
4: 많이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양 문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리듬의 그 노래는 원래 가요였죠. 하지만 어느새 민요가 되고 다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노들강변의 그 다사다난한 삶이 어쩌면 우리 문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 시절 대중들이 좋아하던 요소를 전통적으로 잘 버무려 신민요란 새로운 장르를 전성기에 이르게 한 노래.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전통이 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노래. 민요가 된 가요 노들강변에서 우리들은 국악이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악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국악의 또 다른 미래를 발견합니다.

조선 왕실의 큰 제사 종묘대제. 제례를 올릴 때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 한다. 공중음악의 정수를 일컫는 종묘제례악. 하지만 우리 음악이 아닌 중국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해 하룻밤 만에 종묘제례악을 작곡한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 그런데 종묘제례악을 만든 이는 음악가가 아니다. 종묘제례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누구일까?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던 조선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종묘제례는 나라의 최고 행사였기에 임금이 직접 종묘제례를 이끌었으며 참여인원은 700여 명. 제사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 1116년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대성아악을 같은 해 10월 종묘에 사용했다 한다. 하지만 송나라 음악이 우리와 맞지 않아 점차 쇠퇴했고 조선 왕조로 전승될 때는 중국계 음악인 당악이 연주되었다. 중국의 음악을 제사에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세종대왕이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묘제례악을 작곡했다. 이외에 임금이 행차할 때 연주됐던 곡인 여민락, 회례연에 사용하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비롯해 정간보라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를 만들었다. 세종은 미세한 음높이도 다르다는 것을 간파해낼 정도로 귀도 좋아 소위 말해 절대음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종 15년, 박연이 세종 앞에서 편경을 연주할 때였다. 세종이 한 음의 소리를 지적한다. 편경을 살펴보니 먹줄선이 덜 갈려 있었고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먹줄 하나에

차이는 반음 10분의 1. 세종은 반음의 10분의 1의 차이도 알아내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이자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통치 이념을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음악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백성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 종묘제례악을 완성한 것은 세종 32년.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의 일이었다. 애민 정신으로 평생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대왕.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의 여민락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이 음악으로 하고자 했던 마지막 사업은 백성들 모두가 음악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Hey,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3: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1: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이왕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0

1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현적의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악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제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폐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굉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력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론 주변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향해 분노나 시샘을 쏟아내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나를 향하게 돼 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을 다루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와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나의 기준에 맞춰 불평을 늘어놓기보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자,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2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바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올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잡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해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해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스타코나산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넷, 다섯. 자, 무릎을 접고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다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1: 상체를 숙여주고
0: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2: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0: 나오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련으로
3: 얼어 죽은 농 사기야 칼에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0: 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 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내일 돈이 차지.
2: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3: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2: 대화려
4: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2: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3: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기관에서 해야 될 음악 또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음악 그게 약간 통제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밖에 나와서는 음악적인 자유스러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공무원이셔가지고 자주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린 유년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오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절을 보냈는데 바로 자연과 더불어서 조부모 밑에서 자라온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음악 인생이나 또 인생 사리에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절기상의 하나의 행사였을 때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농악을 하고 놀고 또 어린애들은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뭐 날리고 뭐 콩 먹는 날, 뭐 먹는 날 이런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의 노래와 춤과 연희가 하나의 일상 생활이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 처음 만난 선생님이 아쟁의 명인이신 박종선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광주시립국악원에서 아쟁과 대금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대금만 이제 배울 때 가끔 아쟁 배우는 이제 분들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같이 타주셨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또 대금에서 느끼지 못한 그 가슴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현악기의 또 느낌은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졸랐죠. 가르쳐달라고.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어제 배운 게 틀리고 오늘 가서 배우면 또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 이 가락이 아니었는데 이놈아 산전은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연주를 해보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활 때 쓰는 거나 또 가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의 즉흥적인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가르치기도 하고 연주할 때 또 다른 가락들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산조의 매력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즉흥성.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유파가 나오고 또 새로운 음악 형태가 만들어서 연주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근거가 되는 게 산조였고 이 산조의 그 영역이란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매력이다 또 생각하고. 졸업을 하고 군악대를 시험을 봤는데 거기 시험관이 군악대 오면 아쟁을 전공으로 해서 아쟁 위주로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쟁 전공을 군악대에 있을 때 택하게 됐죠. 네. 그 치타대 행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나 이렇게 행사가 없을 때는 실내악 편성의 어떤 합주나 또 3, 4월 되면 정기 연주를 했어요. 그때 민속음악이든지 정악이든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해보지 않았던 그 정악 곡들 또